0: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넷 킹 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옷을 바꿔 입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와이안 셔츠 한 벌, 시원한 샌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벌써 휴양지에 가 있죠.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좀 밝아지고 시원한 소재를 입으면 더위도 좀 견딜만해지는 것 같고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분 동안 흘러나오는 선율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를 또 다른 계절이나 다른 풍경으로 데려다주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 하나 품고 조금 여유로운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안 원피스 너무 시원해 애정한다고 해피아워님이 동감해 주셨네요.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3: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2: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카티 프로 시

파니니의 발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오프 3의 6번 2단추 가운데 1악장 안단테를 보내드렸습니다. 길샤메 발린과 웨란 쥐엘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이요. 정원님 다음 주 월요일에 천연비누 원데이 클래스 신청했어요. 수강비도 너무 저렴하고 예쁜 비누가 진짜 많아요 하셨네요. 아, 저도 가끔 가다가 저번에 공연 끝나고 어떤 아당님께서 선물로 천연비누 만드셨다고 주신 게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비누가 예쁘고 또 천연비누라서 또 얼굴에도 좋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아침마다 잘 쓰고 있는데 잘 배우셔서 이쁜 비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전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adangcbs 영문으로 adang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라님이 저는 오늘 등짝에 커다란 꽃잎 프린팅되어 있는 티 입고 나왔는데 나름 시원하고 이뻐 보인다 하시네요. 하와이안 셔츠 입고 휴가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등짝에 커다란 꽃잎 프린팅 상상만 해도 시원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커먼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내일은 밝게 입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기도 교회번호 339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주를 찬양하라 라우다테 도미눔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 노래 그리고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교회번호 339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라.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의 노래와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암브로스 젠싱어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을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참 운이 좋았다고 느낀다. 처음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동업자는 원래 내 하우스메이트였다. 쉐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1호점을 함께 시작했다.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본업 때문에 너무 바빠지면서 나 혼자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한때 그는 적극 찬성하며 도와주었다. 한국인이 아니라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나를 위해 망설임 없이 자기 신분증을 내어주며 보증인이 되어주었고 함께 집을 보러 다녔으며 심지어 돈도 안 받고 인테리어를 해주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난 뒤 그런 선량함과 따뜻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다. 그의 어머니가 준 인생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처음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서울에서 혼자 떨어져 지내면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께 내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생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고모가 나를 키워주었다는 것을.

내 이야기는 어머니의 보수적인 세계관을 뒤흔들었던 것 같다. 엄마가 없다는 내 말에 귀가 먹먹해져 고모가 30년간 나를 정성껏 키워주었다는 뒷이야기는 음소거가 되었던 걸까? 그날 이후 내 동업자의 어머니에게 나는 밥도 못 얻어먹고 자란 불쌍한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 먹고 싶은 음식으로 하루 동선을 짜고 해외여행 계획도 식당 영업시간에 맞춰 짠다. 미팅이 있을 때는 차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 미리 먹을 걸 준비해서 배를 채운다. 잘 먹고 배부르게 살자는 나를 열심히 살게 하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후 동업자의 어머니는 마포에서 용산으로 아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반찬과 국을 한아름 준비해왔고 그 중에는 내 목도 있었다. 내가 그의 집에서 이사를 나온 후에도 어머니는 먼저 아들 집에 음식을 가져다 놓은 뒤 다시 20분을 걷고 3층 계단을 올라와 내 집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셨다.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건 그녀만의 배려였다. 동업자는 김밥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일부러 만들어주셨고 내가 대만에 갈 때마다 김밥과 반찬을 싸서 챙겨주셨다. 출국 비행기가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 해도 문을 열면 언제나 삶은 달걀 두 개와 김밥이 든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오늘 따뜻한 이야기 뒤에 들은 이 기타 선율은 더욱더 따뜻하게 들리는데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오프 34 가운데 1악장 칸타빌레를 줄리안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칼럼니스트 썸머의 책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참 썸머 씨는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고 또 썸머 씨를 잘 키워준 그 고모도 정말 감사한 분이고요. 썸머 씨 인생에는 참 은인들이 많네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제기하셨어요. 내가 산 인생은 결국 내가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그 타인의 인생 그 한 부분을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거겠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싸주신 그 음식. 이 더운 날에도 또 배려해서 조용히 그 문 앞에 김밥과 삶은 달걀을 놓고 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썸머 씨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뭐 거창하게 도와주진 못하더라도 이렇게 안부 묻고 또 밥 한 끼 챙겨주는 그런 다정함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욜로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이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I Ask of You. 이 곡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그리고 바리톤 브린터 펠의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Eyes of You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고요. 욜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버전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바리톤 브린 터펠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간드러지는 크리스틴의 목소리는 아닌데 또 굵직한 매력이 있는 소프라노 플레밍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5744번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대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라고 똑똑히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뭐 어차피 나올 만큼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뭔가 조사 받았다는 전화 받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조금 든든해져요. 감사드립니다. 5744번님.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왈츠 하면 모두 경쾌하고 화려할 것 같지만 오늘 만나실 쇼팽의 왈츠 3번 A단조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를 들려줍니다. 같은 그 오프스 34에 속한 세 곡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고 내면적인 작품이고요. 춤곡이라기보다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쇼팽 특유의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담담한 선율 그리고 그 안에 스며있는 쓸쓸함이 아주 매력적인 쇼팽의 왈츠 3번 A단조 오프스 34. 오프스 34가 총 3개의 왈츠로 이루어져 있고요. 오늘은 그 가운데 두 번째 곡 듣습니다. 마리아 주앙 피레스 연주로 함께 하시죠.

쇼팽의 왈츠 A단조 34의 2 곡을 마리아 주앙 프레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채아님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연인과 추는 마지막 왈츠 같아요. 이렇게 말씀 주셨어요. 아, 너무 멋진 상상 해주셨네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평을 써주시면 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 왈츠는요. 1831년경에 작곡됐는데 쇼팽이 폴란드 망명 직후에 그 외로움과 향수를 담아서 작곡한 곡입니다. 당시 쇼팽은 조국을 떠나서 파리에서 예술적인 그 정체성을 확립하던 시기인데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꽃 같은 날들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세사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듣겠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지만 피아노 파트가 정말 어려워서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라고 하죠. 제임스 헤네시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알레그레토 포코모소를 제임스 세네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꽃같은 날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세종사이버대학교
1: AI 전공도 아닌데 어디서 배울 수 있지?
2: 지금 바로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3: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4: 현대 큐밍
5: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정수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
6: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5: 큐큐큐큐큐밍
6: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나를 찾
9: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7: 서울사이버대학을 다니고.

0: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0: 닭고기 하면
1: 하하이.
2: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3: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2: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3: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4: 경동 나비엔.
5: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6: 오늘 1부 끝곡은 우리에게 익숙한 멕시코 민요 라쿠카라차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멕시코 혁명 시기에 널리 불린 대표적인 민요인데요. 트리오 로스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아, 시간이 좀 뜨나요? 이 라쿠카라차라는 말은 원래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스페인어로 바퀴벌레인데 걷지 못하는 바퀴벌레의 모습이 당시 사회나 인물을 풍자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음악 들으시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 2부 첫 곡은 양명문 씨 변훈곡 명태. 참 재미난 우리 가곡이죠. 배로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바리톤 오현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명태하면 바리톤 오현명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충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3: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5: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6: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 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7: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8: 네.
7: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8: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7: 맥스 안 터져요.
9: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7: 맥스 안 터져요.
10: 오 마이 갓, K-POP 콘서트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0: 슈맥의 유동굴뱅이 아주 좋아요.
1: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관자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서 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의 리사이틀이 열립니다. 김동현은 만 19세의 나이로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른 실력파 연주자죠. 피아니스트 다우만츠 리에핀스와 함께 멘델손, 그리그, 코언골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송안훈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미르암 슈레더의 협연으로 최우정 작곡의 보허자 리사운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입니다. 차세대 클래식 주역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영 오디세이 베토벤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원민, 진영훈, 윤혜원과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봄, 6번 그리고 7번 영웅을 함께 연주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부천시립합창단 공연에 초대합니다. 지휘 김선아, 사회 임석헌, 문지원의 카혼 연주로 박문희의 그대 있음에, 대중가요 제주도 푸른 밤, 마법의 성 등을 들려주죠.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콧 조플린의 파인애플 웨크,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1부에서 망고 아빠님이 작품 번호는 작곡가가 만들면서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발표 순서대로 후대인들에 의해 정해진 걸까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아유,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면 또 가장 어렵게, 괜히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 번호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게 오피잖아요. 오푸스. 라틴어로 작품이라는 뜻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번호를 작곡을 한 순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푸스 번호는 대부분 악보가 출판된 순서를 기준으로 붙어서 젊은 시절에 쓴 곡을 만약에 나중에 출판하면 작곡은 먼저 했는데도 작품 번호는 더 뒤에 번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모차르트의 작품을 보면 오푸스 대신에 K331 쾌헬 번호, 제가 48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쾌헬 번호는 쾌헬이라는 음악학자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모차르트가 생전에 그 많은 작품을 써놓고 작품 번호를 체계적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음악학자가 평생의 작품을 가능한 한 작곡된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쾌헬 번호는 모차르트의 작품 목록의 몇 번째 작품인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도서관 목록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 이야기. 슈베르트의 도이치 번호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D, 도이치는 독일의 도이치가 아니라 슈베르트 연구의 권위자인 도이치 박사의 머리 글자고요. 역시 후대에 이 작품들을 정리하면서 붙였어요. 그리고 작곡 순서대로 정리하긴 했습니다. 도이치 번호는. 또 바흐는 다르죠. 바흐 작품 번호라는 것은 BMW가 아니라 BWV인데요. 이 번호는 또 작곡 순서가 아니라 장르별로 분류한 번호예요. 그래서 또 이 베베파우라고 하는 이 번호는 작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작곡된 곡은 아닙니다. 결국에 작품 번호는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오푸스는 주로 출판 순서, 쾌헬과 도이치 번호는 후대 음악학자가 정리한 작품 목록 번호, 그리고 BWV는 장르별 분류 번호처럼 작곡가마다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아무튼 클래식 음악의 작품 번호를 만나시면 이건 곡의 주소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제목의 작품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속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겠습니다. 라보엠은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려한 영웅도 거대한 사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우리가 한 번쯤 지나온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시절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등장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로돌포는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시인입니다. 다락방에서 시를 쓰며 살아가지만 현실은 늘 궁핍합니다. 미미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가난 때문에 그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괴로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미는 이웃집에 사는 수혜공 처녀입니다. 본명은 루치아지만 모두가 미미라고 부릅니다. 결핵을 앓고 있지만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따뜻한 영혼입니다. 마르첼로는 로돌포의 가장 친한 친구인 화가입니다. 무제타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사랑을 반복하지만 정이 많고 친구를 아끼는 인물입니다. 무제타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여인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분방하고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쇼나루는 음악가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뛰어나며 어려운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콜린에는 철학자예요. 말 쓰는 적지만 누구보다 깊은 우정을 지닌 인물로 그게 마지막에는 자신의 낡은 외투까지 내어놓으면서 친구를 돕습니다. 1830년대 프랑스 파리의 라탱 지구.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어느 추운 겨울밤입니다. 좁고 허름한 다락방 하나에 네 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그리고 철학자 콜리네. 가난은 늘 그들의 곁에 있었지만 유머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뗄감이 없으면 원고를 태워 불을 피우고, 밀린 집세 독촉이 찾아와도 재치 있는 농담으로 웃어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쇼나르가 어렵게 구해온 돈으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기 위해 카페 모미스로 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로돌포만은 원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홀로 다락방에 남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웃집에 사는 처녀 미미였습니다. 촛불이 꺼졌다며 불을 빌리러 왔던 그녀는 계단을 오르다 심한 기침을 하며 잠시 방 안에서 쉬게 됩니다. 잠시 뒤 돌아가려던 순간 미미는 방 열쇠를 떨어뜨리고 바람에 촛불마저 다시 꺼지고 맙니다. 깜깜한 어둠 속 두 사람은 함께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서로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로돌프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깨젤리다 마니나 그대의 찬손. 전 듣기만 해도 이 멜로디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막 설레고 벅차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헤르베르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 했고요. 그대의 찬손. 이진희님이 미미는 수족 냉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양철북님은 대학교정에서 계단에서 부딪힌 남녀 학생이 책을 주워주면서 삐리리 하는 그런 고전처럼 열쇠 찾다가 손이 닿아서 삐리리. 또 팬님은 요즘 같으면 열쇠 대신 핸드폰 떨어뜨림이지 않을까요 했는데, 아 그건 좀 깨네요. 열쇠 떨어뜨려서 줍는 게 훨씬 이야기가 예쁘네요. 핸드폰 떨어뜨린 거는. 자, 로돌포는 미미의 차갑게 식은 손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그리고 짐짓 태어난 척하며 지금은 열쇠보다 서로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어 자신이 누구인지 들려주겠다며 가난하지만 시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노래합니다. 지갑은 비어있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롭다고. 그의 고백에는 허세가 아니라 청춘만이 지닐 수 있는 순수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를 마친 로돌포는 이제 미미에게 묻습니다. 이번엔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See me, 끼야마노, 미미. 사람들은 나를 미미라 부르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장현아님이 작년 12월 마티네 콘서트의 기억이 새록새록 겨울에 만났던 작품이라 그런가 봐요.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라버의 맘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고 이 겨울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껴뒀다가 겨울까지 가서 그때 해야 될까 했는데 아, 또 이 한여름에 하는 라보엠도 시원함을 또 선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에 아껴둔 작품인데요. 자, 수줍게 미소 지으면서 미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미라고 부르는데요. 제 본명은 루치아예요. 그녀는 자신이 술을 놓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합과 장미를 수놓는 일을 좋아하고 다락방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첫 봄햇살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소박한 이야기 속에는 삶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마음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 골목에서 먼저 내려간 친구들이 로돌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대답한 로돌포는 다시 미미를 바라봅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카페 모미스로 향합니다.

오수아베 판출라,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였습니다. 헤베트 폰 카레안지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고요.

자, 이제 2막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리. 라탱 지구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장난감 장수의 외침, 노점상들의 호객 소리,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도시는 설렘으로 들떠 있습니다. 로돌프는 미미에게 예쁜 리본이 달린 작은 모자를 선물하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친구들이 기다리는 카페 모미수로 들어섭니다. 친구들도 미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려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늙은 부호 알친도로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르첼로의 옛 연인 무제타였습니다. 무제타는 자신을 애써 외면하는 마르첼로를 바라보며 일부러 더욱 화려하고 도발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르첼로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Quando Menvo Soleta, 무제타의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하우드의 노래였습니다. 무제타의 노래는 결국 마르첼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무제타는 신발이 아프다면서 알친 도로를 심부름 보내고 그 틈을 타서 마르첼로와 다시 화해합니다. 뒤늦게 돌아온 알친도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두의 계산서를 떠안게 되고 젊은 예술가들은 웃음 속에 카페를 빠져나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랑도 우정도 그리고 젊음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밤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무대는 파리 외곽의 관세청 검문소 앞. 짙은 안개와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입니다. 그 사이에 미미의 기침은 더욱 깊어졌고 로돌포와 미미의 관계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돌포는 사소한 일에도 질투를 하고 미미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상처 입은 미미는 결국 마르첼로를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죠. 마침 잠에서 깬 로돌포가 밖으로 나오고 미미는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로돌포는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미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그녀의 병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난 때문에 그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말입니다. 숨어있던 미미는 참았던 기침을 끝내 터뜨리고 맙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습니다. 미미는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합니다. 내가 기쁘게 떠나왔던 그 집으로 이제는 혼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떠나온 그 집으로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였습니다. 같은 시각 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르첼로와 무제타가 서로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크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조용한 이별이, 다른 한쪽에서는 뜨거운 싸움이 이어집니다. 푸치니는 서로 다른 두 사랑의 모습을 한 무대 위에 나란히 놓으며 깊은 대비를 만들어낸 거죠. 다시 계절은 흘러 처음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했던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로돌포와 마르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미와 무제타를 향한 그리움만이 남아있습니다. 쇼나르와 콜리네는 초라한 음식을 들고 들어오고 내 친구는 일부러 웃고 떠들

며 가난을 잊으려 합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무제타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미가 계단 아래에서 쓰러졌다고. 죽음을 앞둔 미미는 마지막 순간 로돌포가 있는 이 다락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무제타는 귀걸이를 팔아 약을 사러 뛰어나가고 마르첼로는 의사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콜리네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낡은 외투를 전당포에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듯 그는 조용히 노래합니다.

콜린의 아리아, 낡은 외투여 잘 가게,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로돌포와 미미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꺼져버린 촛불, 잃어버린 방 열쇠, 그리고 차갑게 얼어있던 손. 마치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미미는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 뒤 약을 구해 돌아온 친구들은 방 안에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친구들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달은 로돌프는 미미의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르면서 그녀의 곁에 무너져 내립니다.

라버엠에는 영웅도 거창한 역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1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로돌포였고 또 한 번쯤 미미였던 시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0: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1: 든든한 내일로요.
0: 네?
1: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0: 제대로 가시네요.
1: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2: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3-1566
4: 세라하임.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든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참 좋은 여행.
5: 방탄꼭지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6: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7: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8: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9: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9: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9: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9: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0: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1: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 함께한 오페라 라보엠은 189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 당시 지휘를 맡은 사람은 훗날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이 되는 젊은 지휘자 아르투스 토스카니니였죠. 이 작품은 원래 프랑스 작가 앙리 미르제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전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푸치니의 대표작이 되었죠. 레온 카발로도 같은 원작으로 오페라를 만들긴 했지만요. 다음 주 아리아 초상도 기대해 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해
13: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양길에 접어든 탄광촌에 느닷없이 하와이안 풍의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리조트를 알리기 위해 하와이안 댄스

댄서팀이 결성되고 광부의 딸인 기미코도 훌라걸스에 지원하죠. 영화 훌라걸스의 이야기인데요.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배꼽을 내놓고 무슨 해괴한 춤이냐며 소녀들을 곱지 않게 봐요. 하지만 딸의 열정과 진심을 알게 된 기미코의 어머니는 어른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이란 건 시커먼 구멍 속에서 죽자 살자 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춤을 춰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 아이들이라면 웃으면서 일하는 시대를 열지도 몰라요. 딸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를 웃게 만드는 일을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웃으며 활짝 피어날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로마 위드 러브 중에서 폴라레였어요. 훌라걸스 보셨나요? 벌써 개봉 20주년이군요. 20주년을 맞아 재개봉을 했고요. 훌라걸스는 국보를 연출한 이상일 감독님의 명작입니다. 아오이오의 훌라춤도 화제였어요. 특히 마지막 동물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부러질 만큼 혹독하게 연습했다고 해요. 훌라춤을 추며 무대에서 활짝 웃는 소녀들의 모습도 감동이었어요. 이 당시 훌라걸스 할 때 정열대륙인가? 그 일본 그 인간시대처럼 다큐멘터리들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한 6개월

0: 정도 따라다니면서 찍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일본 드라마 많이 볼 때라 궁금했는데 오다기리 조편, 아오이우 편, 우에노 주리 편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오이우는 이 훌라고스 촬영장에 나오는데 촬영하러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에다가 사람 인자를 써서 이렇게 싹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버릇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자신만의 주문 같은 것을 걸고 연기에 임했던 그게 되게 숭고한 작업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시나요? 아, 이상민님, 와, 훌라걸스 보고 싶었던 영화 아오이유 못 보셨다면? 이번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선보였다는데 디렉터스 컷 10분이 더 추가됐다고 하니까 볼만하겠는데요. 네. 뭐 얘기를 이어가 본다면 일이 늘 즐거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웃을 수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나의 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잠시 후엔 영화 잠시 멈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영화예요. 타이타닉으로 함께 할게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네, 여러분 아름다운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데보라의 테마죠. 어린 데보라 역의 제니퍼 코넬리, 정말 예뻤는데요. 많은 장면이 떠오르고 아련해진다고 너무 근사한 곡이에요. 홍은경님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이어 앞서 들은 곡은 신실한 지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미션 가브리엘의 오보에였습니다. 가브리엘 신부 역을 맡은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는 네, 오보에를 배웠다고 하죠. 연주는 흉내만 낼 수 없다고. 앞서 아우요도 그렇고 배우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일이 주는 기쁨, 일할 때 웃음 짓는 일 너무 궁금해요. 웃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궁금합니다. 존경스럽고. 키무루룽님, 근무 중 몰래 이어버드 끼고 영화음악 듣는 짜릿함, 오늘도 도파민 뿜뿜입니다. 아, 저희 일탈로 웃음을 지으시는군요. 음악도 너무 좋고 강디 목소리는 더 좋고 이게 소소한 행복인가 봅니다. 오, 근데 이것도 지혜는 지혜네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또 일의 능률도 오른다면. 네. 8172님, 저는 네일리스트입니다. 오시는 분들 기분 전환도 해드리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져요. 작은 손톱이지만 기쁨을 많이 담을 수 있어 제 일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남 꾸며주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직에 종사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일리스트나. 그러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다 예뻐서 나가는데. 그쵸? 근데 다르더라고요. 내가 워낙 옷을 좋아해서 스타일리스트를 했다가 관둔 분도 많이 봤어요. 아, 나 입는 걸 좋아하는구나. 남 입는 건 관심이 없구나. 이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8172님은 딱 잘 만나셨네요. 일을. 슈퍼샤님, 전 물건 싣고 내릴 때 날씨 영향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죠. 돈 받고 드라이브도 하고 체험도 눈치 안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공감, 공감돼요. 하나만 더.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자유인님.

늘 웃으며 친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일하기가 싫고 외롭다고 느껴져서 강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오, 왜 제가 힘이 되죠? 제가? 여러분, 저희 최영음이 힘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007 스카이폴 중에서 아델의 스카이폴, 제리메카이요. 영화가 힘이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시크릿 가든.

최강희의 영화음악입니다. 아, 재밌는 사연들 많이 오네요. 네, 아니, 아까, 아, 이건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타이탄이 끝나고. 오, 연극 클로즈업 보러 갈게요님. 여기는 선한 사람들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아, 저희 레인보우 게시판이 좀 그렇긴

하죠. 네. 자랑입니다. 저의 자랑. 6651님, 오늘 주식시장 떡락해서 폰 보고 울고 있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저 울면서 답했어요. 최강의 영화가. 아, 그렇다고요. 주식시장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네요. 정신 차려라. 네. 저는 주식 잘은 몰라요. 요즘 주식 잘 모르면 바쁜가요? 네.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최강의 영화 음악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 거. 아, 그냥 정말 신경질 나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신호대기중님. 저는 버스기사인데요. 어린이 손님이 타면서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면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웃음이 나요. 하셨네요. 아, 무장해제 되는군요. 무장해제. 이번 주 문화선물입니다. 오디세이와 책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그 감동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신화 전문가 김원익 저자가 먼저 내 숨결은 살리면서 읽기 쉽게 번역했다고 해요. 새창 출판사가 드리는 오디세이야 모두 20분께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 이렇게 세 가지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화 잠시 멈춤 타이타닉이죠? 만나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 4월이에요. 초호화선 타이타닉호가 뉴욕을 향해 항해 중입니다. 뱃머리에 한 남자가 보이네요. 그의 이름은 잭 도슨. 가진 것이 하나 없는 가난한 화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삶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반짝이네요. 잭은 지금 로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틀 전 그녀는 바로 이 뱃머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로즈. 하지만 허울뿐인 귀족 신분, 몰락한 가문을 구하기 위한 원치 않는 약혼은 17 로즈에겐 너무나 가혹한 족쇄였어요. 아, 그냥 차라리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잭이 다가와서 급히 외쳤죠. 후회할 거예요. 물이 굉장히 찰걸요. 잠깐만, 늦었어요. 당신이 뛰어내리면 나도 뛰어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손 줘요. 얼른요. 돌아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 걸까요? 아마 잭은 분명히 알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타이타닉에 탄 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고. 그러니 제발 그녀가 다시 나타나주기를.

같은 시간 로즈는 상류층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티파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재기 있는 간판에 가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마음이 흔들린담. 애써 다 잡아봐도 또다시 흔들리는

문득 어젯밤 제기한 건배사가 로즈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잭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필요한 건 다 가졌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죠. 순간을 소중히. 와, 이어지는 3등 칸의 흥겨운 파티. 로즈는 얼떨결에 잭에게 이끌려 테이블에 올라 신발을 벗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평소 로즈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잭, 어지러워요. 아, 그만! 로즈는 처음으로 살아있음을 느낍니다.

어느덧 해가 저물어지고 노을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로즈는 오지 않는 걸까요? 제기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때입니다. 저 왔어요. 로즈, 그녀입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로즈. 생각을 바꿨어요. 말을 이어가려는데 제기 가로막습니다. 쉿. 손 일래줘봐요. 내미는 손을 맞잡는 로즈. 이제 눈을 감아요. 어서요. 머뭇거리던 로즈는 눈을 감아요. 잭은 그런 로즈를 조심스레 뱃머리 난간으로 이끕니다. 이 위에 서요. 난간을 잡아요. 꼭 잡아요. 눈은 계속 감고요. 소년 같은 잭의 모습에 로즈는 웃음을 터뜨리고 잭은 뒤에서 로즈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날 믿어요? 믿어요. 잭은 로즈의 두 손을 잡고 날개를 펴듯 팔을 천천히 들어올립니다. 이제 눈을 떠요. 노을 물든 바다, 끝을 알 수 없이 탁 트인 시야. 눈앞에 펼쳐진 마법 같은 순간에 로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아, 날고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 이어지는 뜨거운 입맞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잭과 로즈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0: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1: 아, 네, 오늘 영화 잠시 멈춤 타이타닉 명장면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장면 타이타닉 끝에서 이 장면 끝에서 흐르던 곡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이 살로니스티의 연주로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이 장면 참 먹먹했죠? 난파 직전의 타이타닉 아수라장이 된 배 위에서 연주자들이 마지막 연주를 이어가던 장면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 사이도 숱한 신기록을 남겼고요. 5325님이 젊은 날 달콤했던 제 자신의 사랑의 순간도 같이 연상됩니다. 덕분에 라고 하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성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 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시원해. 타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0: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1: 우리 집은 슈가버블.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5: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4: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5: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6: 경동 나비엔.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1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11: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2: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13: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4: 영월이래요.
13: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4: 영월이래요.
13: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4: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3: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아, 이 곡 전주를 들으니까 영사배 장항준 감독님이 생각나네요. 네. 아 참, 다음 주 영화 잠시 멈춤은 토이스토리3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끝곡이에요. 메모리 중에서 프로콜 하렴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한국 사람들 특징이 소파가 있어도 바닥에 앉는다. 특히 여름엔 한 발 더 나아가서 바닥에 대자로 눕는다. 여름엔 맨바닥에 팔다리 쫙 펴고 누워야 제맛이죠. 등으로 전해지는 딱딱하면서도 서늘한 기운 좋죠.

대체로 누워있는 시간은 사실 얼마 되지 않더라고요. 밖에 있으면 눕는 게 뭐예요. 일하다 다리 한번 쭉 펴는 것도 잘 못하죠. 대나무 숲 바람이 그립고 앉은 자리 대나무 돗자리 위였으면 싶은 날 갑자기 궁금해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자세로 듣고 계세요?

0: 오연준 바람이 불어오는 곳. 여러분 어떤 자세로 듣고 계세요? 저 지금 딱 그러고 있는데 소파에 기대서 맨바닥에 누워있어요. 빨간 여우님 잘하고 계세요. 식탁 의자에 앉아서 반대편 의자에 다리 올리고 듣고 있습니다. 8583님. 그래야 돼. 안 그러면 다리에 피 쏠려가지고 피가 안 돌아간다고요. 아유 잘한다 잘해 0778.
1: 회사 의자 등받이에 기대서 척추 박살나는 자세로 듣고 있는데 쉿.
0: 그래 그래 네가 아직 척추가 쓸만하구나. 한번 박살나면 끝이야.

0: 엄마 말 안 들어? 자세를 고쳐 앉으라고.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너무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0: 더보기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올바른 품질하면?
0: 올품.
1: 올품하면?
0: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0: 올바른 품질. 올품.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판매 유니베라 제조 네이처텍 건강기능식품 광고.
1: Oh my god, K-pop concert 대박 신나요. 근데 한국 여름 너무 더워서 지쳐요. 와우, 바삭한 치킨, 매콤새콤 골뱅이 무침, 완전 시원해요. 미쳤다.
2: 유동 골뱅이,
1: 치맥의 유동 골뱅이 아주 좋아요.
3: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관,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0: 퇴사자 타임 HOT 빛 156님. 오늘 제 생일이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나요. 축하도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기분이 안 나요. 출근 전 소파에 대자로 누워 듣고 있어요. 기분이 안 나요. 출근도 하기 싫고. 그래도 오늘 파이팅 해야죠?
1: 아니요. 그냥 가요. 여전한 방식으로 가요. 그냥 뭘 파이팅까지 하면서 가요. 기분이가 안 나는데 그냥 뚜벅뚜벅 가는 거죠.
0: 생일 몇 살이신데 이렇게 생일을 이렇게 조금 나이 조금 먹으면 이제 생일 그렇게 막 그렇게 그러지 않지 않 저만 그러나요? 생일이 막 내 생일날 뭐 해야 되고 막 이렇게 일단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지잖아요. 그냥 가족들이 챙겨주면은 뭐 그냥 그렇고 뭐 생일날 뭐 생일 잔치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도 없고 그냥 아 만 나이 됐어 이게 그냥 저 생일 빨라가지고 짜증 난다고요. 그래요. 어쩌면 뭐 또 그래서 기분이 안 날 수도 있어요. 난 만 나이 돼버렸어. 이제 앞뒤도 없이 그냥 꽉 찼어 이러면서. 1호요님 그래도 너무너무 축하드리고 커피 드릴게요. 영원한 날다람쥐님.
2: 와우. 오늘도 어김없이 수영님 만나러 고고싱이요. 여기서 응원받고 힘내서 돈 열심히 벌고 부자 될게요.
1: 날다람쥐라 그러는지 너무 바로 응원받고 힘내서 부자까지 바로 직방으로 가시는군요. 네, 꼭 그렇게 되세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잘 들어보세요. CBS 음악 FM은 샵 9390 우물정 9390

아까 보니까 AI한테 물었는데 112라고 나왔다고. AI 가만 안 둬도 진짜. 어? 9390이라기. 응? AI 거짓말 엄청 합니다, 여러분. 다 믿으면 안 돼요.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5505님이 신청해 주신 비비, 하늘땅, 별땅.

거북이의 빙고 142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0707님의 신청곡 김종국 별바람 햇살 그리고 사랑 정은지 하늘바라기 쭈니유리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7777님 어우, 본인 번호 어마어마하네요. 이거 옛날 옛적에 받으신 번호인가? 이런 번호는 진짜 받기 어려운데. 옛날 사람 50대 중반 옛날 남자 사람입니다. 그러시구나. 그래도 이 번호 받을 때는 청년이었을 것 같아요. 최소 이제 이 번호가 30년 넘었다. 30년 넘은 번호 같아요. 대구에서 인천 출장 가는 길 졸려서 용인휴게소 의자 제쳐놓고 누워서 듣습니다. 제가 말이죠. AI에게 물어보니까 1211이라고 해서 아 단문자가 다른 방송에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했죠. 그랬더니 9390으로 해야 되는데 또 0939로 보네. 자요. 자. 자 그냥. 너무 피곤한데 지금. 문자는 왜 보냈어요? 7777님. 77 맞지 못하게. 응? 샵 9390. 냉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그냥 쉬어요. 힘들 때 그렇게 문자 보내고 그러지 말아요. 힘든데. 9390을 0939. 정말 자기 번호만 좋은 번호 쓰고 말이야. 우리 줘요. 그거 7777 그 번호. 내놔. 데이식스 웰컴 투 더 쇼 4239님이 초딩 재준이가 12시 반에 방학식 마치고 들어오십니다. 한 달을 어떻게 보낼지 재준이가 좋아하는 노래 틀어주세요. 알겠어요. 엠플라잉 옥탑방까지 들을게요.

0: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1: 네.
0: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1: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0: 맥스 안 터져요.
2: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지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0: 맥스 안 터져요.
3: 현대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큐큐큐밍. 청소기는 큐밍. 큐큐큐큐큐밍. 렌탈은 큐밍. 큐큐
4: 청소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5: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6: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5: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7: 연동하우징.
9: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10: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7: 신축도
8: 리모델링도
7: 경동하우징.
9: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1: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난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0: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1: 허리, 어깨, 무릎발, 무릎발? 내 얘긴가? 아우, 요즘 이리저리 쑤시고 결리고 뭐 좋은 거 없을까?
2: 아! 콘드로이친으로 관절통을 줄여준다는

0: 콘티육배 비타민도 챙기고 관절도 편안해지니 일석이조겠네. 좋다 좋아. 역시 콘티육배. 마더스데이
1: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2: 1533-1566 세라하임.
3: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4: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2: 광고 전에 세븐틴 아주 나이스 들었고요. 더 클래식 마법의 성 7394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2부에 올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차원이 다른

0: 립스 멀티탭
1: 디자인도 예쁜데?
0: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0: 필립스 멀티탭
3: 광고하기 좋은 라디오 광고

0: 여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3: 메디힐 토너 패드.
5: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4: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5: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4: 지금 홈픽해.
3: 홈픽.
4: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4: 홈픽.
6: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7: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9: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0: 쿨 맥주와 땅콩 624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렇게 참여해 주세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 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CBS 레인보우로 참여해 주시면 됩니다. 12시에 만납시다. 선물은요. 마임 화장품에서 라엘 데이케어 나이트케어 수분 보습첼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드립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3: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4: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0: 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0: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2: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3: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4: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0: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클론 꽁. 여러분, 꽁따리 샤바라입니다. 쿵따리 샤바라 아니고요. 저 올해 이거를 인식했던 것 같아요. 여태 쿵따리 샤바라인 줄 알았어. 3534님, 룰라, 날개 잃은 천사 1524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김건모의 스피드 2452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은빛님, 날이 무더워도 오늘도 살살 지내봄. 올해 환갑인 시골 아줌마. 며칠 전에 들깨모 다 심고 나니 조금 한가해졌어요. 매일 아침 7시부터 CBS와 함께하고 있어요. 12시에 만난 수영씨 오늘도 고마워요. 아우, 뭔가 보람찬 느낌이 이렇게. 왠지 보람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계실 것 같은. 커피 한 잔 드릴 테니까 시원하게 한 잔 드시고. 요즘 아무리 그래도 밭일이나 이런 게 농사하는 일 얼마나 힘들어요. 저기 뭐 유튜브에 보니까는 또 그 힘든 일만 찾아다니는 유튜버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 뭐 공사장 뭐 어디 위험한데 다 갔는데 제일 힘든 게 농사 짓는 일인데 그나마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용역으로 쓰지를 않는데요. 근데 부탁을 해서 이제 그 청년이 이제 농사하러 갔는데 옆에 이제 같이 그 농약 주는 거 있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와. 근데 이 청년도 꾸준히 일 많이 해봐서 보통이 아닌데 젊고. 근데 옆에서 베트남 사장님 나빠요가 거의 우사인 볼트격으로 자 미친 듯이 빨리 농약을 뿌리고 가는데 자기가 정말 따라가기 힘들었다고. 하, 진짜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그걸 다 손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어릴 때부터 쌀한 톨도 아껴 먹으라고 그랬는데 말이죠. 아, 내 유튜브 알고리즘 엉망진창이지. 엉망진창. 뭐 한 가지 주제가 없어요. 그냥 닥치는 대로 다 봐요. 블랙블랙님, 저번 주에 가입했는데 너무 부끄러워서. 어떻게 한 주 지나니까 부끄러움이 가셨나 봐요. 점심시간 비타민이세요. 블랙커피 한 잔 드릴게요. 많이 부끄러우신데 그래도 용기내 주셔서 감사해요. 9936님이 친구랑 만나기로 해서 준비 다 했는데 약속 취소 문자가 온 거예요. 그런데 왜 기분이 나쁘지 않을까요? 딩글딩글 열만 들으면서 열무국수나 먹어야지. 이럴 때 있지 않아요? 그죠?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약속 취소를 기다리게 되고. 아, 물론 마음은 보고 싶은데 몸이 갔다 오면은 링겔을 맞아야 돼. 그냥 친구를 만나서 기뻐했을 뿐인데 몸에 모든 진액이 빠져나가니까. 친구야 정말 사랑하지만 우리 온라인으로 만나자. 커피 드리도록 할게요. 브라운 아이즈 위드 커피 오션 more than words.

0: 조이의 안녕 1112님, 여자친구 오늘부터 우리는 0707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4785님 열만 애청자입니다. 직장인들의 하루 점심 한 끼를 책임지는 도시락 배달업체 기사입니다. 오늘도 배달 끝내고 차 안에서 열만 청취하면서 도시락 까먹고 있어요. 저도 커피 먹고 알겠습니다. 아유, 당연히 드려야죠. 0538님 7살 껌딱지랑 캠핑 가려고 유치원으로 모시러 가요. 영월 갑니다. 딸내미랑 사위한테 이번 주말 육아에서 벗어난 휴가 주려고요. 잘했죠?
1: 그러면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캠핑을 가는 건가요? 젊으신가 보다. 그죠? 자기 7살이 손주가 있는데 자기 애들은 몇 살쯤 돼? 30대인가요? 20대인가요? 그러면 어머니는 60대쯤 되셨을까요? 젊으시구나. 아니 애만 봐도 힘들 텐데 캠핑까지 대단하시다. 와, 저는 지금도 캠핑은 못 갑니다. 캠핑 생각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 것 같아. 그냥 영상으로 보는 게 그렇게 힐링되더라고요. 우중 캠핑. 남 고생하는 거 보는 게 왜 이렇게 힐링돼? 막 비가 진짜 뭐 추적이 아니야. 막 와, 그럼 막 여인네인데도 막 촥촥 이걸 치고 팍팍팍 우리 싹싹싹. 물론 그게 다 편집을 해갖고 우리 보기에는 그게 그냥 한 방에 되는 것 같지만 그걸 보면 또 내 마음도 이렇게 편안해지고 이번 캠핑은 좀 더 즐거운 캠핑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수박님, 점심시간에 산책하면서 들어요. 너무 뜨거운데도 뭐 또 걸으니까 좋은데요. 저도 캠핑 가. 다들 건강하시다. 야, 자주 듣는데 항상 운전 중이어서 글도 처음 써보고 좋습니다. 다들 많이 고생하시니까 커피를 드리도록 할게요. 캠핑 잘하는 여러분 진짜 멋져요. 임재범 비상 7780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부활 네버엔딩 스토리 3279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0: 연간 인당 200만 원 장학금을 받는 세종사이버대학교.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신윤수입니다. 저는 제 가게가 잘 되는 것보다 우리 동네 고성이 같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 동네가 잠깐 반짝이다 사라지지 않고 오래오래 남아있었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려면 누구 하나 잘 돼서 되는 일은 아닌 것 같고요. 동네 문화가 계속 남아있을 수 있도록 사장님들도 저도 서로 돕고 의지하면서 고성을 지켜가고 싶습니다.
2: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고성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3: 요즘 유산균 장부터.

0: 요즘 유산균?
1: 바이크론 간유산균
0: 세종 송근당 바이오 판매 MVP 헬스케어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7: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6: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7: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8: 경동 나비엔.
6: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8: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6: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8: 왕타 칫솔
6: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9: 파르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르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르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0: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11: 영월이래요.
10: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1: 영월이래요.
10: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1: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10: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흙수수 사업단.
12: 올바른 품질하면?
10: 올품.
12: 올품하면?
10: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0: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0: 올바른 품질 올품.
13: 이수영의 12시에 만납시다. 이은 한동준의 팬팝스 잠시 후 2시에 출발합니다.
14: 에이티즈 배드 만듀나님의 신청곡 듣고 전 내일 올게요. 우리 내일도 12시에 만납시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0: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두 시를 알려드립니다.

길게 썬 묵과 여러 재료들을 그릇에 담은 다음에 육수를 붓고 그 위에 김가루를 올린 음식이 바로 묵사발인데요. 재료만 있으면 쉽게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콤하고 차갑다는 특징 때문에 여름철 농번기에 새참으로 많이 먹곤 하죠. 묵사발도 좋아하고 죽사발도 좋아하는 저 한동주는 자칫 무료할 수 있는 목요일 오후도 약수 한 사발을 드리는 것처럼 들이키는 것처럼 시원하고 청량한 음악으로 갈매기 때 여러분의 오장육부를 편안하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

0: 2026년 7월 16일 목요일입니다. 한동준 FM 팝스 첫 곡은 Englishman in New York, Sting의 노래 FM 팝스 첫 곡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이 뮤직비디오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뮤직비디오의 배경이 뉴욕이고 겨울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괜히 약간 좀 스산한 느낌? 네. 스팅이 이 검은 트렌치 코트를 이렇게 깃을 탁 올리고 노래 부르는 장면이 나오는데 하여튼 약간 추워집니다. 이 노래 들으시면. 그렇죠? 안 그러셨어요? 더워요? 할 수 없죠. 뭐. 묵섭 멜로디 형님이 묵사발 조르디 사발도 좋아한다고. 스마일 50님이 오늘도 동준님 덕에 활짝 웃으면서 출첵합니다. 즐겁게 잘 놀다 가겠습니다. 그러셨어요. 캔디님도 첫 곡부터 아주 시원해요. 시원했으니 다행입니다. 자, 한동준의 FM 팝스 오늘도 2시간 동안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 실시간으로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참여 기다립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 있고요. 문자 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입니다.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방송 들으시면서 선곡표 확인하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무료로 다운받으셔서 편리하게 깨끗한 음질로 CBS FM을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0: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1: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총 쏴!
1: 숭실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2: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반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답네.
3: 새벽밤 김치,
2: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4: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3: 콜레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2: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1: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2: 공기가 자르네. 우리 집 공기는
3: 깨운.

바카라의 그라나다, 산타 에스메랄다의 Don't Let Me Be Misunderstood, 그리고 징기스칸의 피스톨레로까지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1777번으로 오늘도 입장 완료! 이어폰 끼고 방송 들으면서 산책하고 있습니다. 좋은 노래와 함께 걸으니 너무 좋아요. 그러셨어요. 제가 저 걷는 거에 대해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그 다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나이 들면은 다리에 근육이 있어야 돼요. 근육이 있기도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많이 걷고요. 그다음에 층계도 가능하면은 보통 이제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 많이 타시잖아요. 층계도 그냥 가능하면은 그냥 이렇게 걸어 올라가시는 게 좋다 그래요. 저는 그래서 에스컬레이터 지하철 타도 에스컬레이터 좀 안 타는 편이고요. 그냥 층계로 갑니다. 사실 제일 좋은 거는 아파트 높은 층에 사시는 분들은 아파트 높은 층까지 뭐 10층이면 10층 뭐 요즘엔 높은 데도 많죠. 높은 데 그냥 걸어서 올라가신 땀이 좀 나겠지만 시원하게 샤워하시면 되죠 뭐. 그리고 앉아서 작업하시는 분들은 컴퓨터 놓고 작업하시는 분들은 가끔 한 30, 40분에 한 번씩은 일어나서 이렇게 몸을 움직여 주셔야 됩니다. FM 팝스에서 흘러나오는 그 댄스 음악에 한번 몸을 맡겨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노래 두 곡입니다. 에딧 비아프의 힘 알라 무르, 나나 무스크루의 블레질 다 무르.

저는 한적하고 공기 좋고 인심 좋은 동네에서 조그마한 방앗간을 하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시청이라고 하면서 각동의 노인정에 제공할 콩설기와 송편으로 3가마, 국산 참기름 5마를 발주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언제 필요하냐고 물어봤더니 3일에 나눠서 전달하려고 하니까 계산서를 올려주면 확인하고 다시 전화를 주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는 거래처 사장님께 전화해서 양이 많으니까 같이 작업하자고 하고 계산서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시청 소속 주무관은 승인이 떨어졌다는 내역을 사진으로 보낸 다음 제 은행 계좌를 알려달라고 해서 알려줬죠. 그리고 제 아이들한테 큰 주문이 들어왔다고 자랑했는데 다음날 시청에서 또 전화가 오더니 결제가 나서 이제 곧 돈이 입금될 거라고 했죠. 그러면서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요. 시청의 담당 주무관은 노인정에 배치하려고 하는 질식 소화포라는 걸 구매해야 하는데 기존 거래처가 보낸 견적서에는 가격이 비싸게 책정되어 있어서 제가 아는 거래처를 좀 소개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아보겠다고 답하고 전화를 끊었더니 옆에서 조용히 듣고 있던 딸이 공무원이 왜 그런 걸 떡집 사장한테 부탁하냐고 하더니 자기가 시청에 전화해서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이 모든 상황을 아는 이웃 사장님이 오더니 자기가 그쪽과 통화해봤는데 횡설수설하는 게 좀 이상하니까 정확히 확인해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점심시간이 지나 시청에 전화했더니 저한테 연락한 박태민 주무관이라는 사람도 없고 그런 행사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결국 맥이 쭉 빠진 저 대신 딸이 경찰에 신고했고 시청은 그쪽에서 보내온 명함과 견적서 사진이 있으면 보내달라고 했습니다. 딸은 낙심한 저를 위로해줬지만 그래도 저는 속이 안 풀려서 차를 몰고 나왔는데 그때 라디오에서 조영남 씨의 사랑 없인 난 못 살아요가 흘러나왔습니다. 집에 돌아왔더니 퇴근한 큰딸이 저를 위로한다면서 제가 좋아하는 걸 먹으러 가자고 했지만 저는 뭐 전혀 그럴 기분이 아니었죠. 그래서 저는 다음에 먹자고 하고 애호박과 새우젓을 넣어 찌개를 만들어 먹으면서 그날의 일을 갈무리했습니다. 세상에 뉴스에서나 나오는 일이 저한테 일어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는데 정작 제가 이렇게 당하고 보니까 이 세상엔 절대 예외가 없다는 걸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꺼진 불도 다시 보면서 살아가기로 굳게 마음먹었답니다.

딜라일라, 탐 존스의 노래, 오늘 내 마음의 보석성으로 함께 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은 경기도 동두천시 광암로에서 윤순미 씨가 보내주신 사연이었어요. 아, 정말 이런, 참, 왜 그렇게 살죠? 네, 참. 펠롱펠롱님이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해주셨네. 비싼 밥 먹고 왜 그러고 사는지. 바위나리님이 많이 듣고 알고 있다고 자부해도 당할 때는 뭐에 홀린 듯한 홀린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셨습니다. 은빛님이 얼마 전 은행에 갔더니 이런 광고문이 있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아직 내 차례가 안 왔을 뿐입니다. 우리 모두 조심하기로 해요. 예. 사연자분 이만하길 다행입니다. 그러셨어요. 돈이 사인해님이 저희 남편도 천연덕스럽게 보이스피싱한테 온 전화로 앱을 깔고 있더라고요. 안 당한다 하면서도 전화하면 다 하고 있더라고요. 더 큰일 안 당하셔서 다행이십니다. 하셨어요. 아, 참. 생각. 왜 그렇게 사는지 자체. 달량이님이 그래도 딸이 구원해줘서 다행입니다. 물건까지 넘겨 써봐요. 아유, 일을 어떻게. 그러니까요. 아, 똑똑한 따님분 덕분에 살았어요. 윤순미 씨께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의 내 마음의 보석송 계속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희 홈페이지에 내 마음의 보석송 게시판을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마음이 담긴 보석 같은 이야기 많이 많이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노래 세 곡입니다. 닐 세다카의 아니구나. 로이 오비슨이 먼저네요. 로이 오비슨의 Come Back to Me, 닐 세다카의 Breaking Up is Hard to Do, 그리고 폴 앤카의 My Hometown까지 세 곡입니다.

0: 4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안 터져요.
5: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준원입니다.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매일 누리고 싶지 않으세요? 이제 부담 없이 월 3만원대에 베스트 슬립 Z 시리즈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베스트 슬립 렌탈 케어 서비스. 지금 바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 슬립.
6: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7: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6: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부모님을 위한 일상 도우미 연결 서비스 검색창에 청년케어
1: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에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이향약품.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4: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3: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나라
5: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6: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5: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6: 우리 집은 슈가버블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0: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 1533-1566 세라하임.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지금까지의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1: 한동준의 FM 팝스에서는 참여해 주시는 분들께 선물 준비하고 있습니다. 녹색의 싱그러움이 가득한 바다의 노래 안면도시 이송펜션에서 2인 주중 숙박권을 드리고요. 마임 화장품에서 제공하는 라헬 데이앤나잇 케어수분 젤 세트를 드립니다. 피부 속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IBH 플러스 스노아트 크림을 드리고요.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을 드립니다. 바다 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리고요.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을 드립니다. 28년 전통 대진 메디칼에서 전립선 온열 마사지기 J2V를 드리고요. 머물고 싶고 다시 찾고 싶은 나주 에베레스 호텔에서 2인 주중 주말 숙박권을 드립니다. 한동준의 FM팝스는 삼성전자와 함께합니다. 리안 라임즈의 노래 블루 들으시고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돌아옵니다.

0: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0: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0: 피부 고민 해결 쓱닦고 착
1: 메디힐 톤업 패드
2: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3: 홈픽
2: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3: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3: 홈픽
0: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0: 한동준의 FM 팝스 2부가 시작됐습니다. 2부 첫 곡은 진추아와 아비가 함께 부른 Once Upon a Night. 영화도 있었어요. 영화 보신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연식이 좀 되실 거고요. 일단 영화를 극장에서 보셨다면은 예수는 넘으셨을 것 같아요. 다현맘 23님이 방금 Once Upon a Night 드럼 연주 봤는데 FM에서 흘러나오네요. 오늘 좋은 일이 일어날 듯. 아, Once Upon a Night 드럼 연주 저 동영상이 있나 보죠. 오호, 찾아봐야 되겠는데. 황금배려님이 아, 이 곡을 듣게 되니 그 옛날 우리 세혁 씨와 연애하던 그 시절이 생각나네요. 그러셨어요. 노래를 들으면 항상 그 시절이 생각나죠. 그래서 음악 들으면 젊어지는 거예요. 진짜 젊어진다니까요. 이게 물리적으로도 젊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생각이 젊어지고 상상력이 좋아지고 그러니까 옛날 생각나고. 5165번으로 여기는 전라도예요. 비가 내리네요. 차 안에서 비 내리는 소리에 책을 읽는 낭만에 빠져봅니다. 그러셨어요. 아, 그래요. 전라도 쪽은 지금 비가 전 북인지 전 남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남쪽 지방에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화이팅님이 오랜만에 혼자만의 시간 좋은 노래가 함께해서 행복합니다. 그러셨어요. 예, 행복하셔야죠. 자, 2부에도 계속해서 여러분의 신청곡들과 사연들로 함께합니다. 여러분의 신청곡, 여러분의 이야기들로 꾸며지는 한동준의 FM 팝스. 여러분의 참여가 중요합니다. 헤이 미스터 DJ 투게시판 활짝 열려있고요. 문자메시지 받습니다. 샵 9390 단문 50번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9390번 눌러주시면 됩니다.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 전파가 닿지 않는 곳에서도 CBS FM을 깨끗한 음질로 즐길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 바로 레인보우입니다. 레인보우 PC용으로도 있고요. 스마트폰용으로도 있으니까 여러분 계신 곳 상황에 따라서 다운받으셔서 생활의 배경음악으로 레인보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경기도민이라면
3: 시인의 버스.

0: 경기도민을 위한 대중교통 무제한 환급카드 더 경기패스. 자세한 내용은 더 경기패스를 검색하세요.
1: 이 소리는 더 경기패스 가입자들의 환급금 쌓이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도
2: 와, 29,000원이나 꽂혔어.
3: 우리 네 식구 환급금 맞추면 80,000원이 넘는데?
2: 이거네, 벌써 100만명이나 쓰는 이유.
4: 환급이 무제한 더 경기패스.
5: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6: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6: 왕타 칫솔
5: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7: 시원해.
8: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9: 노무법인 폐
8: 1544-7575.
10: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1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12: 영월이래요.
1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12: 영월이래요.
1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1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0: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Bruce Springsteen의 Born in the USA, Rush Trot의 Baby Jane, Billy Joel의 I Go to Extremes까지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신나는 아주 씩씩한 노래 세 곡을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하니까 더위가 좀 가셨으리라 이렇게 믿어봅니다. 7934번으로 내일 서울 국악제 대회에 나가는데 지금부터 떨리네요. 작년에도 나가서 꼴등했는데 우리 단원들 1년간 열심히 연습했으니 내일은 좋은 성적으로 입상하시겠죠. 저희 평균 나이가 70세입니다. 아, 도전은 중요하죠. 한석원의 진도 북춤팀 파이팅 그러셨습니다. 아, 국악제 대회에 나가시는군요. 음악은 근데 순위가 없습니다. 음악은 뭐가 1등이고 2등이고 그런 게 없습니다. 내가 무슨 호불호는 있겠죠. 좋고 나쁘고 별로 안 좋아하고 뭐 관심이 없고 뭐 이런 건 있겠죠. 근데 순위는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그래서 아마 음악을 선택했던 것 같아요. 저는 순위를 따지는 게 너무 싫더라고요. 어렸을 때부터. 뭐 저 공부도 마찬가지고요. 1등, 2등, 3등 뭐 이런 거. 스포츠까지도 저는 그렇게 순위 따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악은 그래도 순위가 없는 거. 근데 물론 이제 뭐 아유 무슨 가요 순위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진짜 나가기 싫었어요. 그럼 무슨 몇 위가 무슨 종류예요? 나한테 1위면 그게 1위인 거지? 음악엔 순위가 없습니다. 노래 두 곡입니다. 메리 제이 블라이즈와 크리스 보티 그리고 바브라 스트레이샌드가 함께한 When You Wish Upon a Star. 셀렌 디온과 클라이브 그리핀이 함께 부르는 When I Fall in Love.

아바의 니나, 프리티 발레리나, 에 이어서 더 둘리스의 더 댄서까지 두 곡이었습니다. 9707번으로 덥고 졸리고 아바의 니나, 프리티 발레리나 신나게 들려주세요. 그러셨어요. 들려드렸습니다. 들려드렸으니까 이제 졸리시면 안 됩니다. 예. 바위나리님이 언제 들어도 질리지 않는 아바. 예. 어우, 저도 그래요. 9071번으로 아바의 추억으로 빠집니다. 중2 때 영어 선생님이 가르쳐 주시던 곡인데, 와, 매미 소리, 기차 소리와 추억으로 갑니다. 그러셨어요. 자, 이번에는 가요를, 팝으로 그 나라 말로 바꿔가지고 발표한 곡들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빈다, 이 FM 팝스에서 몇 번 보내드렸는데, 메빈다의 자 에스타. 야 에스타인지 자 에스타인지 잘 모릅니다. 본토 발음이 어떤지 몰라도. 하여튼, 메빈다의 자 에스타.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양희은 씨의 노래를 메빈다 파두로, 그러니까 포르투갈 언어로 바꿨습니다. 자 에스타. 그리고 김종환 씨의 존재의 이유를 투웨이 스트리트가 Reason to Leave로 바꿔 불렀습니다. 리메이크한 거죠. 예. 우리나라 가요가 오리지널입니다. 이 노래 보내드리면 꼭 이거 원래 팝이에요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은데, 자 먼저 메빈다 자에스다.

0: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프로.
1: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6: 올바른 품질하면?
7: 올품!
6: 올품하면?
7: 올바른 품질!
6: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7: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6: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7: 올바른 품질! 올품!
8: 한동준의 FM 팝스와 쌍벽을 이루는 가요 속으로! 잠시 후 4시에 시작합니다.
9: 한동준의 FM 팝스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그냥 손살같이 지나가 버리네요. 자, 오늘 끝곡은 비지스의 노래입니다. 멜로디 페어 보내드리면서 오늘 FM 팝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하고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0: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세요. 가요 속으로 박승화입니다. 발 디딜 틈 없이 바쁜 식당에서 한 직원이 그만 그릇을 우당탕 떨어뜨렸습니다. 다들 깜짝 놀라서 짜증 섞인 시선으로 쳐다보는데 한 어르신이 껄껄껄 웃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 난 저 소리가 좋더라. 사람 사는 소리, 바쁘게 사는 소리지 뭐.
0: 그 한마디에 식당 안에 뾰족했던 공기가 스르르 풀렸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보면 이해 못할 일도 없죠. 지치기 쉬운 때인데요. 우리 마음을 너무 빡빡하게 말고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면 어떻겠습니까?

0: 승화의 가요 속으로 오늘 저 곡 해바라기 행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소형 씨가 어르신의 인생 연륜이 빛이 나는 순간입니다 라는 글을 주셨는데 오프닝에서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 직원이 그 그릇 같은 거 꽉 떨어뜨렸을 때 경험하셨잖아요. 그 소리 정말 그야말로 뾰족했던 공기 야 거기서 이렇게 이런 기질을 발휘해 주신 어르신의 모습 이 모습에 모두들 그냥 이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까지 들지 않습니까? 너무 빡빡하게 살고 있는 우리들 자 오늘만큼이라도 조금 느슨하게 풀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마음에서 듣는 음악들도 더 좋지 않을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숭실력자
1: 내 실력이 숭실전으로 쏴
2: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모집 중
3: 일하는 사람을 지키는 일 사업장을 지키는 일 고용산재보험이 그 역할을 함께합니다. 2027년 1월 1일부터 고용산재보험 가입 부가 체계가 새롭게 바뀝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준은 근로시간 중심에서 소득 기준으로 바뀌고 보험료는 실제 월 보수 기준으로 부과되며 국세소득 활용으로 사업주의 신고와 정산 절차는 더욱 간편해집니다. 실업 위험의 사각지대는 줄이고 보험료 정확성은 높이고 보험행정 부담은 낮추는 소득기반 가입 부가 개편 지금 바로 확인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이 함께합니다.
4: 관절 연구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한 번은 운일 수 있고
1: 5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다섯 번은 노력이지만
1: 23년 연속 유니베라 알로에 세계 인류 상품 선정.
2: 23년 연속은 감히 따라올 수 없는 실력입니다. 세계가 23번 증명한 이름 태양의 알로에 유니베라.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영은 혼자가 아닌 나, 박준선 씨가 신청하셨네요. 그리고 이승철 씨의 아마추어, 이 노래는 0504번으로 신청하셨습니다. 천미자 씨, 힘든 하루, 내일 공휴일이라는 게 위안이 됩니다. 17일 제헌절 공휴일이죠. 그래요, 이렇게 무언가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위안이 되는 것들이 다 하나씩 하나씩 있습니다. 이남열 씨, 날씨가 구름이 가득 고추 따기 딱 좋아요 하셨는데, 그래도 습도가 많아서 훅훅 하고 올라오는 이런 열들이, 열기를 느낄 수 있는데 조심해서 밖에서 작업하시기 바랍니다. 가요 속으로 2부에 만나는 코너죠.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찾고 싶은 친구 은인 소개해 주시면 되는데요. 이름, 나이, 학교 이름, 졸업년도, 직장에서 만난 친구면 직장 이름 적어주시면 되죠. 그분과의 잊을 수 없는 추억 한두 가지 정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 좋습니다.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앞에다가 친구 이렇게 먼저 써주시고 사연 신청곡 함께 적어서 샵 9390 문자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133번째 만남은 또 언제 이루어질지 기대하고 있어요. 조재분 씨가 신청하신 노래입니다. 조영남 모란동백.

김영자 씨, 남왕진 씨, 박찬균 씨가 신청하신 노래였습니다. 임수정 연인들의 이야기. 한미애 씨가 노래 가사가 어린 아이들처럼 맑아요. 무작정 당신이 좋아요. 무작정. 얼마나 직설적입니까? 정말 당신이 그냥 막 좋아요. 무작정 좋아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어처구니 없는 퀴즈. 자, 오늘도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선물 좀 드리고 싶어서 어처구니 없는 퀴즈 준비했습니다. 아시죠?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퀴즈예요. 그냥 아재 개그를 좀 준비해봤는데요. 여러분,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아시죠? 이상한 사람들이 모여있어. 치과. 이상한 사람들. 그리고 고양이가 머리를 하고 나와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고양이가 머리를 하고 나와서 미용, 미용. 어우, 정말 어처구니 없네요. 네. 자, 문제 들으시고요. 이거다 싶은 분들 샵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답 올려주시면 됩니다. 배지밀 고단백 두유 10개, 왕타 가족 칫솔 세트 10개, 그리고 북창동 순두부 외식 상품권 15개 이렇게 선물 준비하고 있을게요. 너무 어처구니 없다고 뭐라 그러지 마시고요. 날도 덥고 그러니까 좀 썰렁하게 한번 가보죠. 자, 문제입니다. 이 진짜 문제예요. 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 숫자는 무엇일까요? 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야 해요. 이 숫자 맞춰주시면 됩니다. 힌트가 될 노래도 제가 들려드리죠. 가수 이름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힌트가 될 노래 두 곡이었습니다. 풍선, 담배. 이 노래를 부른 가수 이름에 정답이 숨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퀴즈. 문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이 숫자를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이 숫자는 뭘까요? 맞춰주시면 돼요. 야,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퀴즈를 함께하고 있는 동안에 1399번으로 승화 씨 하마터면 스팸으로 전화 거절할 뻔했네요. 오늘 오후 2시쯤 청취율 조사가 운 좋게 걸려왔어요. 아, 사진 이렇게 봤는데 8분 넘게 막 이렇게 통화하고 계신 이거 확인됐습니다. 만분의 1 확률. 그 확률을 뚫고 당첨되셨네요. 7344번으로도 전화를 받으셨다고. 야, 예, 참 다음 주 월요일까지 전화가 간다고 합니다. 015 오는 전화, 이 청취율 조사 기간 여러분 신경 써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든든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자, 퀴즈 정답 풀 수 있는 시간은 조금 더 있고요. 음악도 들려드리죠. 이 더울 때 요런 거 하나 딱 먹으면 좋겠네요. 임병수 아이스크림 사랑.

소금 넣는다고 바뀌는 건 없겠지. 남자란 때로 그 무엇을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릴 때도 있는 거야. 넌 이해할 수 있겠지? 정말 미안해. 널 힘들게 해서. 하지만 너무 슬퍼는 하지 마. 너의 곁엔 항상 내가 있을 테니까. 우리의 미래를 위해 슬퍼도 조금만 참아줘.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네가 있기 때문이야. 널 사랑해.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2: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센스 있는 남성들을 위한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방탄꼭지
3: 가렵지 않아 아프지 않아 프리미엄 방탄꼭지
2: 방탄꼭지 방탄꼭지.
4: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5: 든든한 내일로요.
4: 네?
5: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4: 제대로 가시네요.
5: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6: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7: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8: 1533-1566 세라하임.
9: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10: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9: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0: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11: 경동 나비엔.
12: 올바른 품질하면
13: 올품.
12: 올품하면
13: 올바른 품질.
1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1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13: 올바른 품질.
1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김종환 씨의 존재의 이유였습니다. 신청하신 분은 김서한 씨 그리고 3147번으로 청해 주셨네요. 참 쉽다 데이팩에서 올인원 영양제.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왕타 칫솔에서 가족 칫솔 선물 세트.

맛깔난 순두부와 솥밥, 오늘 저녁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드리는 외식 상품권, 피부 속 마음까지 치유하는 정진호 이펙트에서 화장품, 홍콩식 완탕을 간편하게 주식회사 알천에서 부산 완탕 밀키트, 올바이오에서 피부장벽 개선 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커피.co.kr 1온스에서 온가족 파티를 위한 도넬리 스파클링 무알콜 샴페인 세트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1부에 있었던 지금 1부죠. 어처구니 없는 퀴즈. 이 숫자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일어서야 합니다 라고 제가 문제를 드렸는데 정답은 다섯이었습니다. 다섯 손가락의 노래 풍선, 그리고 둘 다섯의 노래 밤배 힌트곡으로 들려드렸죠. 1289번 아직도 안 선 사람 있나요? 다섯라고. 다섯. 9197번 더위 때문에 지쳤는데 얼음 같은 퀴즈 덕분에 잠시 서늘했다고 하셨습니다. 예, 제가 이렇게 서늘하게 가끔씩 썰렁하게 해드려야겠네. 황은연 씨, 어이없는 개그 하나 더. 숫자 중에요. 가장 쉬운 수는? 전 알아요. 19만. 19만이 굉장히 쉬운 수군요. 아, 19만. 네. 자, 이외에 당첨되신 분들 방송 마치기 전에 가요숲 홈페이지 선물 당첨 게시판에 올리고 따로 문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제개그 어처구니 없는 퀴즈 같은 거 하면 처음에는 아이 뭐야 하시다가 그러다가 웃으세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재개그의 매력 아니겠어요? 3973번으로 신청하신 박정현의 노래 꿈에 들려드리면서 전 2부에 먼저 가 있을게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성원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기.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0: 키보이스 해변으로 가요. 오해석 씨, 심현일 씨가 신청하신 노래 가요 속으로 2부 첫 곡이었습니다. 올 여름 휴가 계획들 있으시잖아요. 해변으로도 많이 가실 것 같은데, 아, DJ는 해변, 뜨거운 해변보다 계곡이 있고 이게 좀 산림이 우거진, 아, 이런 숲속으로 좀 가고 싶은데요. 해변이든 숲속이든, 아, 이런 휴가가 기다려진다는 게 참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 가요 속으로 2부도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짧은 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고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합니다.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16, 16.
0: 싱크볼 바꿀 때 되셨죠?
2: 싱크볼 백조 싱크볼 백조 싱크볼 싱크대를 바꾸는 싱크볼 백조 싱크볼
0: 오래된 싱크대 이제 싱크볼만 바꿔보세요. 60년 주방 전문 백조 싱크
2: 백조 싱크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타왕타 시원해 타왕타왕타 상쾌해
3: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4: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5: 시원해

라디오 친구를 소개합니다. 오늘 주인공은 방아름 씨고요. 찾고 싶은 라디오 친구는 김길선 씨예요. 제가 찾고 싶은 친구는 1966년생, 90년 대전 은행동 성모산부인과에서 함께 근무하던 김길선 언니입니다. 우리는 둘 다 간호사였는데요. 막내로 들어가서 일이 서툴렀던 저를 길선 언니가 언제나 차분하고 친절하게 가르쳐주곤 했습니다. 제가요, 잘 못하는 혈관 주사도 대신 많이 놔주셨죠. 친해진 후로 김길선 언니가 저희 본가가 있는 전주에도 자주 놀러 왔어요. 덕진공원에서 깔깔 웃으며 찍은 사진 아직도 간직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같이 일하고 제가 병원을 그만둔 뒤에도 몇 번 왕래를 했는데요. 중간에 수첩을 분실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제가요, 몸이 좀 아프면서 버킷리스트를 써봤는데 그중 하나가 김길선 언니를 만나는 거예요. 너무나 그리운 언니를 꼭 다시 만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연에 이어서 들려드린 노래 정미조 씨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운 생각이었어요. 1966년생이시고요. 1990년 대전 은행동 성모산부인과에서 근무하셨던 간호사 김길선 씨. 가요 속으로 혹시 듣고 계시면 샵9390으로 문자하듯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아요. 옛날에는 그 수첩에다가 적어놓은 전화번호 그게 다였죠. 휴대폰이 많이 보급되지 않고 아마 없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 수첩 하나 잃어버리면 아유 그 연락처 다 잃어버리고 답답해집니다. 자, 오늘 사연 소개되신 방아름 씨께 베이커리 쿠폰 선물로 보내드리고요. 133번째 만남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찾고 싶은 친구 소개하고 싶은 분들은 샵9390으로 언제든지 사연 신청곡 보내주십시오.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인천 대공원 숲속 원두막에 자리 깔고 누워서 남편과 함께 음악 들으니 마치 신선이 된 것 같습니다. 9357번으로 저도 이러고 싶네요. 이렇게 밑에서 땅에서 하얀 연기 나지 않습니까? 자, 신청하신 노래 띄워드릴게요. 좋은 시간 보내십시오. 신효범 언제나 그 자리에.

변진섭 너에게로 또다시 8887-4923번으로 신청하셨네요. 대한민국 어른들이 가장 사랑하는 가요 프로그램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쏙쏙쏙 들어와 계십니다. 5919번으로요. 내일이 제헌절 공휴일이라서 오늘 오후 반차 내고 삼척으로 동굴 구경하러 갑니다. 동굴 들어가서 시원한 바람 쐬고 올 예정입니다. 고시동굴 그쪽에 있지요? 확실하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그쪽에 있어요. 맞아요. 제가 가봤거든요. 와, 그 고시동굴 들어가면 어우 정말 춥던데요. 이렇게 바람막이 같은 거 하나 가지고 들어가십시오. 네, 잘 다녀오시고요. 조용은 씨. 방학 가까워졌다고 일찍 끝나는 애들 데리고 냉면이라도 먹자고 하려고 했는데 친구랑 마라탕 먹는다고 약속 잡았다네요. 애들은 마라탕이 좋은가 봅니다. 그 마라탕의 맛이 있는데요. 아이들이 참 좋아합니다. 한번 맛을 들이면 또 맛있을 수도 있죠. 마라탕 괜찮아요. 예. 근데 냉면이 땡기긴 합니다. 8391번. 저는 격일제로 1년 365일 일하는 근로자인데요. 벌써 퇴직한 제 친구들은 일을 하고 있는 제가 부럽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친구들이 부러워요. 바다든 계곡이든 숲이든 어디든지 떠나고 싶네요. 8391님 많이 지쳐 있는 듯 그런 모습이 보이는데요. 그러게요. 남들 쉴 때 쉬고 싶을 때가 있죠. 뭐 살아가는 게 100% 완벽하고 만족스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서로 조금씩 부러워하면서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8391님 커피 한잔 하십시오. 커피 쿠폰 보내드릴게요. 한마음이에요. 겟바위.

박승화의 가요 속으로. 아, 여러분들의 신청곡 쭉 이어드렸어요. 5292번으로 청해주셨죠. 남아용 씨의 가버린 추억, 그리고 유익종 씨의 그저 바라볼 수만 있어도는 김지은 씨, 이태원 솔개, 이 노래는 권영분 씨. 잘 들으셨습니까? 아, 아까 삼척으로 동굴 가신다는 사연. 1758번으로요. 승화 형님, 고시동굴은 동굴은 영월이죠. 삼척은 환선굴이 유명합니다. 아이, 괜히 그 아는 척 했다가. 맞아요. 고시동굴은 영월이네요. 삼척의 유명한 동굴은 환선굴. 아유, 알았어요. 예, 제가 한마디 했더니 그냥 이렇게 잘 알려주셔가지고 저도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환선동굴 알려주신 분들께 제가 다 커피 쿠폰 보내드렸어요. 환선동굴. 그럼 뭐 하나 제가 여쭤보면 다 이렇게 나오나요? 주식을 사야 되나? 집을 사야 되나? 나중에 알려주세요. DJ 라이브 들려드릴 시간입니다. 8540번으로 올해 20권 책 읽기 도전하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삶의 지혜도 사랑도 우정도 찾는답니다. 가요 속으로 듣고 힘내볼게요 하시면서 피노키오 사랑과 우정 사이 이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자, 가사를 준비했고요. 오늘 이 노래 DJ 목소리로 들려드릴게요. 20권 책 읽기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0: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자담치킨.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3: 슈가버블,
2: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3: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이제 집으로 갈 시간.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잠시 후 출발합니다.
4: 광고 전에 들었던 노래 박완규 천년의 사랑이었습니다. 장정님께서 신청하셨네요. 정식품 오리지널 두유, 배지밀에서 나온 고단백 두유, 젊은 감각 예술의 혼, 대한민국 대표 악기 브랜드 데임에서 통기타, 짜지 않고 비리지 않은 한춘상 일미 간장게장에서 간장게장 세트, 바다위 테마파크 벤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독일에서 먹던 빵맛 그대로 브로트아트에서 빵과 쿠키 교환권, 전국 꽃배달 서비스 한국 플라워넷에서 예쁜 꽃바구니 또는 공기정화식물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이승주 씨, 오늘 이런 이야기 해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 금요일 같아요. 퇴근해서 집에 가는 버스에서 들어요. 예, 내일 휴일이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마음의 여유가 생기네요. 모두들 멋진 퇴근길 되시기 바라고요. 오늘 끝곡은 5919번으로 신청하신 노래예요. 저도 이 노래 부르면서 집으로 갈게요. 박상민 무기여 자리거라. 이 앞부분 화음 다 제가 한 거 아시죠? 한 여자가 다섯 번째 이별을 하고. 박승화였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대한민국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 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리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 어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대.
3: 헐, 몽젤 바리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구두 뒷굽이, 운동화 밑창이 유난히 빨리 닳는 건 터덜터덜 끌며 걸어서 그렇다죠. 퇴근길 대표 걸음걸이가 터덜터덜이고 터덜터덜 걷다가 빈 깡통 차는 맛도 있지만 걷는 템포만 바꿔도 기분 전환이 좀 되잖아요. 뭐 신나는 일 있는 아이처럼 오늘 퇴근길에는 한적한 길 어딘가에서 투스텝으로 가보면 어떨까. 그게 꼭 아이들만의 것도 아니고요. 몸의 리듬이 달라지면 마음도 달라지니까.

0: The Course의 So Young 저녁 스케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오늘 뭐 신나는 일 있는 아이처럼 우리 오늘 그래도 됩니다. 내일이 올해 처음 하루 더 생긴 빨간 날이거든요. 2008년 주 5일제 도입 여파로 쉬지 않는 국경일이 된 지 18년 만에 2026년 올해부터 제헌절에 다시 빨간 날 법정 공휴일로 복귀했습니다. 물론 못 쉬는 일터도 있을 것 같은데요. 가능하면 많은 분들이 쉬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쉬어야 기념할 건 또 잘 기념하고 기억할 건 또 잘 기억하고 그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또 내일이 휴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가볍게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7월 16일 목요일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입니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1: 어머, 세련됐다. 만져봐. 가구 느낌 정말 좋지?
2: 당신의 품격에 어울리는 명품 가구가 있는 곳. 평생 간직하고 싶은 가구가 있는 곳. 여기는 삼익가구입니다.
1: 삼익가구 더 좋아졌네요.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2: 우리 집은 슈가버블.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중역시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전격 출시. 예쁘니까 세라하임, 튼튼하니까 세라하임. 상담 전화 1534.

0: 신약 전문 제약회사 늘 우리 곁에 경방신약
1: 경방신약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2: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1: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3: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4: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We'll be one by two today. 로보의 노래 들으셨고요. 닐 다이아몬드의 송성 블루는 7024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연휴라서 남편 직장이 있는 서대구역에서 기다리면서 듣고 있어요. 오늘 조금 늦게 퇴근한다고. 저녁 스케치 들으면서 지루함을 달래보겠습니다. 4881님 사연을 받으니까 아 진짜 연휴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가볍게 집으로 가고 싶은데 길이 너무 밀려요. 1956님의 사연을 받고 이것도 연휴 때문인가? 이런 생각도 조금 했어요. 연휴를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목요일인데 어디에서 또 어떻게 라디오를 듣고 계신가요? 신청곡과 사연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드는 샵 9390으로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게시판으로도 보내주시고요. 저희 인별그램도 있어요. CBS FM 이브닝 영어로 이렇게 찾으시면 되고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한글로 검색하면 바로 뜹니다. 아, 오늘 2부에는 또 퇴근길 플레이리스트가 있습니다. 2부도 함께해 주시고요.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매일 코너가 잠시 후에 될 텐데 오늘도 잘 지내셨어요? 뭐 하시면서 보내셨어요? 저는 오늘 제가 저병을 이상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이 딱 보시고 딱 지적하셨는데 딱 해보니까 제가 제 잘못을 알겠더라고요. 열심히 배우긴 했는데 새로 산 수경을 너무 꽉 끼게 써서 아직까지 부엉이 눈이 되어 있습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저 열심히 하려고 바짝 조용했는데 이제 좀 느슨하게 풀려고 해요. 수영 배우는데 별게 다 어렵습니다. 캐치님들은 뭐가 어려웠나요? 손이하고 발이하고 마음이 해낸 일들로 꽉 채운 하루. 톡 보내듯이 톡톡 짧은 다섯 줄 샵939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당신의 오늘을 읽어드립니다. 대단한 하루.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노래 나가는 동안 툭툭 적어서 보내주세요. 카일리 미노그 I should be so lucky 엔키님께 전해드릴 거고요. 스파니아의 콜미는 8887님과 함께 듣겠습니다.

메이우드 I'm in love for the very first time 2380님께서 신청하신 노래였고요. 캐스 디븐스의 Morning has broken은 0337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팡팡커피 두 분께 좀 드리고 갈게요. 힘이 되어줄게 라는 닉네임으로 저 전화 받았어요. 점심시간 조금 지났는데 02로 시작되는 번호가 떠서 얼른 받았다니 그렇게 기다리던 바로 그 전화였어요. CBS 음악 FM 듣는 저한테는 답변이 아주 쉬웠어요. 4110님도요. 저는 얼마나 놀랬든지 당황해서 말도 못할 뻔했어요. 다행히 저 잠깐만요. 그러면서 차분하게 저녁 스케치 잘 이야기해서 성공했어요. 전화 끊고 나서도 어찌나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다음에 또 연락 오면 진짜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주셨거든요. 두 분께 먼저 팡팡커피 한 잔씩 전화하고 가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집으로 가는 길, 하루를 돌아봐요. 이 노고남의 이유를 찾아봐요. 이 뿌듯함의 출처를 꼽아봐요. 대충 산 것 같아도 단 1분도 낭비 없이 한 거 많은 하루, 대단한 하루. 9711님, 안 떠지는 눈 겨우 뜨고 출근 잘했고요. 꼬로록 배 달래서 참았다가 점심밥 잘 채워줬고요. 작고 감기는 눈 부릅뜨고 업무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퇴근하며 문자도 보내네요. 오늘도 참 잘 해냈다.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5412님, 동료들과 점심 식사 맛있게 했고요. 저녁에는 맛집 도전하러 갑니다. 딴짓은 안 해요. 집안일에 바쁜 아내 것까지 포장, 빨리 귀가할 겁니다. 사회생활도 가정도 모두 지키는 아빠들, 파이팅! 아, 이토록 대단한 하루.

트레인 Hey Soul Sister 들으셨고요. 맥플라이의 Love is Easy, 브루노 마스의 Count on Me. 이 노래는 0494님, 5113님 신청하셨습니다. 그럼요. 맛집에 가면 아내 생각하는 거죠. 맛집 도전은 다 맛있는 거 발견해서 아내한테 먹이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좋아했겠는데 진짜 우리 아내가 포장해 가야지. 다음엔 꼭 같이 와서 다시 먹어야지. 이러려고 다들 맛집 도전하는 거예요. 우리 5412님. 그리고 9711님은 내 몸의 소리에 귀를 잘 기울이시면서 살살 잘 달래는 캐릭터이신 것 같아요.

안 떠지는 눈, 떠야지. 꼬로록 배, 기다려. 기다리면 밥 줄게. 이렇게 살살 달래는. 오늘도 잘하셨습니다. 우리 대단자 두 분께 대단한 커피 한 잔씩 보내드립니다.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024님과 함께 이 노래 들을게요. 위트니 휴스턴, One Moment in Time.

0: 대한민국 부탄가스의 힘
1: 국민 연료 선연료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일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3: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2: 왕타 칫솔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3: 왕타 칫솔
2: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4: 시원해.
2: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6: 파로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로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로돈탁스 액티브 검 리페어, 약국에도 있어요.
7: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상부, 위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8: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9: 영화 여인의 향기 중에서 이 음악 들을까요? 탱고 프로젝트 모루나 까베짜. 이희영님 들어주시고요. 2부로 갑니다.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들으러 오세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2: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3: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2: 디자인도 예쁜데?
3: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4: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3: 필립스 멀티탭.
5: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6: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7: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8: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9: 메디힐 토너 패드.
1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8: 집에서 홈픽해.
9: 홈픽.
1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8: 지금 홈픽해.
9: 홈픽.
8: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9: 홈픽.
8: 홈픽.
1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2: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4: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We don't talk anymore. 클리프 리차드의 노래 파란 파도님께서 신청하셨는데 2부 첫 곡으로 보내드렸습니다. 9849님께서 오늘 진짜 처음으로 칼퇴합니다. 오늘은 저녁으로 갈비에 시원한 맥주 마실 거예요. 소소한 행복을 누리려고요. 4431님은 신나는 연휴 전날입니다. 오늘 저녁 먹고 남편이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습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집으로 퇴근 중입니다 하셨는데 연휴보다 좋은 게 연휴 전날이거든요. 연휴 전날, 연휴 전날의 느낌이 난다는 건 진짜 너무 좋은 일이에요.

스케치님들 내일 저녁 스케치는 생방입니다. 또 연휴 잘 보내시고 생방에서 꼭 또 들어주시고요. 광고 듣고 나서 저희는 2부 순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를 띄워드릴 텐데 지금 인별그램에 한번 와보세요. 엄청난 힌트? 뭐 이런 게 있습니다. CBS FM 이브닝, CBS FM 이브닝 인별그램 저희 계정이거든요. 아니면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로 검색하면 바로 뜨는데 오 여기에 오늘 플레이리스트의 제목에 상당한 힌트가 이 속에 있습니다. CBS 음악 FM 팝 선곡 바이블 1장 1절 ABC 말씀이 나갑니다. 오늘 이렇게 적혀 있는데 대체 이게 무슨 얘기란 말인가 하시는 분들은 이제 곧 광고 후에 나갈 플레이리스트를 들어보면 아실 겁니다. 자, 준비되셨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차.
7: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8: 메디힐 토너 패드.
9: 요즘 유산균 장부

0: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사이버대학교.
1: AI가 다해.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 큐밍이야.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땐 콜레스테롤.

이제 곧 미스터 리 PD가 뽑은 팝송 세 곡이 쭉 흐를 거예요. 잘 들으시고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한번 붙여보세요. 왜 요즘에 이런 제목의 플레이리스트 많잖아요. 지난 여름 그 바닷가 플레이리스트. 하루가 괜히 좋아지는 요즘 팝송 모음. 우리 사랑하는 필름 같았으면 해요. 러브송 리스트. 미스터 리 PD식의 만연체 플레이리스트도 얼마든지 주세요. 제가 말이죠. 비가 올락말락하고 하늘이 맑았다 흐렸다 하는 장마철 저녁 하늘 변덕에 어쩔 줄 몰라 다리를 달달 떨면서 개치님께 건네는 플레이리스트. 뭐 이런 거 환영합니다. 짧은 건 50원, 긴 건 100원, 샵 9390으로 또 레인보우로 리스트 제목 한번 툭 보내보시고요. 그리고 지연 PD는 오늘 플레이리스트에 어떤 제목을 붙였는지 나중에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PD의 마음, 우리 마음, 너의 느낌, 나의 느낌 맞춰보면서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채워봐요. 우리를 집까지 바래다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지금 나갑니다.

연휴를 맞는 우리들이 좋아하는 플레이리스트? 연휴 전에 마음을 포근하게 해주는 퇴근길 플레이리스트? 나른한 오후에 옛날에 외가의 평상에 누워서 하늘 보면서 첫사랑 그려보는 플레이리스트? 이렇게. 1182님께서 18년 만에 재연절이 공휴일로 재지정되었다고 내일 바다로 놀러가는 사람도 많다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내일도 생방송하러 출근합니다. 노래 세 곡 골라 들으며 마음을 달래봅니다. 플레이리스트. 아, 요건 이제까지 저기 지연 PD, 미스터리 PD의 그 플레이리스트 제목을 굉장히 유심히 잘 들으셨던 분입니다. 맞아요. 요렇게 하죠. 요렇게 하죠. 오늘 일단 세 곡을 들으셨어요. 아바의 Sleeping Through My Fingers, 그리고 비지스 How Deep Is Your Love, 카펜터스 Top of the World, 이렇게 세 개 들으셨는데, 아바 A로 시작하죠. 비지스 B로 시작하죠. 카펜터스 C로 시작하죠. 플레이리스트 제목은 이렇습니다. 청취율 조사 막바지, CBS의 최대 주주, 치트키 그룹을 한꺼번에 모셨습니다. ABC 순입니다. 요게 제목이에요. CBS를 먹여 살리는 최대 주주, 치트키 그룹, 아바, 비지스, 카펜터스. 오늘 한꺼번에 모셔서 ABC 순서대로 쫙 틀어드린 거예요. 청취율 조사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잊지 마시고, 연휴라서 또 잊지 마시고, 주말이라서 안 하겠지? 아니에요. 주말에도 전화가 온다고 합니다. 잊지 마시고. 잘 부탁드립니다. 7시 24분이고요. 집으로 가는 라디오 CBS 음악 FM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잭슨 5의 ABC 듣자고요. 좋네요. 시스터 슬레지의 We Are Family 7673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둘이 잘 살자고 33년 맞벌이 직장 생활하고 이제 둘 다 정년 퇴직을 맞이했는데요. 매일 아침 화장을 하고 퇴근 후에 화장을 지우고 그렇게 33년을 살았는데 정작 남편아 위에서는 화장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이제는 화장을 해도 별로 예쁠 것 없는 나이가 됐지만 남편을 위해 화장을 하려고요. 평생 성실하게 직장 생활해준 남편. 임동수 씨가 좋아하는 노래 신청합니다. 8484님께서 크리스토퍼 크로스의 세일링 전했습니다. 이 노래를 5565님도 함께 들었고요. 토토의 I'll be over you 이어서 전해드렸습니다. 7월의 청취율 조사 때는 종종 해외에서 한국 발신 전화를 받기도 해요. 어제 전화를 받고 내일 일본 출장 갑니다. 이제는 한국 발신 전화 차단하고 일본 갑니다. 5614님. 이거 받으시려고 일본 출장을 미루거나 뭐 그런 건 아니시죠? 너무 감사하네요. 이 정도로 받아주시는 분이 계시는구나. 5614님께도 팡팡 커피 한 잔 전해드립니다. 아 그리고 이분도요. 저는 작은 언니랑 퇴근 시간에 듣는 열혈 애청자입니다. 저희 언니는 개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인데 잠깐 환자 없는 시간에 병원으로 전화가 왔다는 거예요. 갑자기 물어보니까 생각이 안 나더라는데 그래도 잘 받았다고. 저는 핸드폰으로만 오는 줄 알았거든요. 7893님. 그러니까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도 받으실 수

0: 밥 만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초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류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1: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명령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5: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6: 네.
5: 오, 안 터지는 맥스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6: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5: 맥스 안 터져요.
7: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5: 맥스 안 터져요.
8: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대한민국 대표 워크웨어 지벤. 일하는 지금은 지벤 시대.
1: 위제로
0: 소화 불량
1: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육아직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보상 전문
5: 노무법인 폐
4: 1544-7575.
6: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7: 영월이래요.
6: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7: 영월이래요.
6: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7: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6: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8: 올바른 품질하면?
6: 올품.
8: 올품하면?
6: 올바른 품질.
8: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6: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8: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6: 올바른 품질. 올품.
9: 집으로 가는 라디오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에 이어서 행복으로 가는 라디오 잠시 후 이어지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도 함께해 주세요.

김용신의 저녁 스케치. 오늘 끝곡은 0760님께서 듣고 싶어 하신 이 곡, 산타나 인디아리 피처링 요요마, While My Guitar Gently Weeps 남기면서 인사드립니다. 이지연 PD, 노경아 작가, 저는 김용신이었고요. 우리는 오늘도 잘 살았습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피케.
2: 홈핏.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피케.
2: 홈핏.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오미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당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전문가구 3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5: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6: 잘 만들었다, 몽잘.
7: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8: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DJ 김현주입니다. 입주자 전용 출구를 이용하고요. 버스 전용 차로를 달리는 분. 그게 전기차 전용 공간에 주차하고 스태프 온리라고 직원 전용 출입증을 달고 계신 분들. 나만의 특혜다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매일 저녁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을 선택하신 여러분 또한 VIP

커피 전용 공간에 진입하신 거예요. 청취자 전용 게시판에 행복동 전용 문자창. 그게 하루 종일 여러분만 기다린 당신 전용 DJ가 여기 있잖아요. 지금부터 행복한 동행 시작합니다.

왜 서로를 사랑하지 않을까요? 심수봉의 젊은 태양은 우리 행복한 동행은 서로 사랑하는데 그렇죠? 행복한 동행 가족과 DJ와 PD와 작가 우리 모두는 하나가 돼서 다 사랑하는데 그렇죠? 예, 젊은 태양 심수봉의 노래 오늘 첫 곡으로 함께했습니다. 근데 보니까 생각보다 전용이란 말이 진짜 주변에 많더라고요. 보세요. 경차 전용 주차 공간 있죠? 노약자 전용 좌석이 있죠? 뭐 마트에 갔더니 쌈장도

0: 고기 전용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와, 전용 진짜 많다. 자전거 전용 도로 있고 뭐 하여튼 따지고 보면은 수많은 그 전용을 우리는 넘나들면서 남하고는 다름을 즐기고 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슬쩍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오프닝을 했는데 행복한 동행,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은 누구 전용일까요? 갑자기 그런 궁금증이 들었습니다. 짧은 한 줄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거죠.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은 운전자 전용이다. 왜? 졸음 운전을 쫓아주니까. 아니면 행복한 동행은 야근 전용이다. 왜? 노동요로 좋으니까. 뭐 그런 것처럼 김현주 행복한 동행도 무언가의 전용이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떤 의견도 좋습니다. 뭐 학부모 전용도 좋고 혼밥 전용도 좋고 병실 전용도 좋고 다 좋습니다. 여러분이 매일 2시간씩 만나는 김현주 행복한 동행은 누구의 전용인지 오늘도 내 전용이다 써가지고 오늘도 또 시원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씩 받으셔야죠. 그렇죠?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드는 문자 참여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엔 무료로 글 남기실 수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2: 숭실력자
1: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2: 실력자
1: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2: 쏴 쏴 숭 쏴
1: 실전형 커리큘럼 숭실력자 숭 쏴 숭실사이버대 지금 수시 모집 중.
3: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4: 타왕 타왕타 시원해
5: 왕왕왕
4: 타왕 타왕타 상쾌해
5: 왕타 칫솔
3: 한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족 칫솔
5: 왕타 칫솔
3: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6: 시원해.
7: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회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8: 관절 연구

0: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 고려기프트.
1: 저 23년생 아이언익인데요. 신차도 아닌데 왜 이렇게 꼼꼼하게 봐주세요?
2: 현대자동차 눈에는 신차도 중고차도 똑같은 자식이란다.
3: 272개 항목 점검과 신차 동일한 보증까지. 차를 만드는 제조사니까 중고차도 신차처럼. 현대인증 중고차 지금 바로 검색해보세요.
4: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야.
5: 밥만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거르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케어.
6: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 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예진님 청해 주신 박진영 날 떠나지 마, 또 김선희님 김희의 나를 잊지 말아요. 예, 두 곡의 음악 이어들었습니다. 와, 김현주 행복한 동행이 누구 전용일까요? 그랬더니 월킹맘 전용이죠. 월킹맘의 비애를 얘기하면 위로도 받고 내 편 하나 얻어가는 기분이 든다니까요. 와, 그래 모두들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 막 이렇게 공감대 형성하고 그러시죠. 아우, 다행이네요. 꼬마 마녀님. 또 3598번으로는 퇴근자들 전용이다. 왜? 내가 퇴근하면서 들으니까. 그렇네요, 진짜. 그리고 9630번으로는 국민 전용이다. 대한민국 분들이 다 들으시는 거예요. 근데 왜 청취조사에서 전국 1등 못하죠? 동시간대 1등만 하는 거죠? 아이, 농담이고요. 맞습니다. 행복한 동행은 지금 듣고 계신 모든 분들이 주인공이세요. 또 4522번으로는 추억 전용입니다. 젊은 시절 노래를 많이 들으니까 그렇네, 그것도. 또 하이엔드님은 엄마 전용이다. 전주에 계신 우리 엄마. 엄마의 채널은 어느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어머니, 그러시군요. 행복한 동행과 함께 하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한 분 더 계세요. 백수 전용이다. 저는 6월 30일에 퇴사했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래요. 근데 그냥 이렇게 쉬시면서 듣는 내 전용이다. 그렇게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요. 4916. 자, 읽어드린 모든 분들께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성환님 신청하신 곡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입니다. 내일이 찾아오면.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8시 36분 14초 지나고 있습니다. 3966번으로 문차일드의 태양은 가득히. 아, 제목도 멋지고 그룹 이름도 멋지고 그렇죠? 남성 4인조 그룹인데 문차일드라고 이 밀레니엄 해가 이제 시작되면서 그때 멋지게 출발은 했는데 그 후로 멤버가 교체되고 어떻게 되면서 왜 MC 더 맥스라는 그룹 아시죠? 그렇게 이름을 또 바꿔서 활동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찬균님, 미영님 청해 주신 강승모 무정 블루스.

문숙 작가의 애창곡. 그리고 베이시스의 내가 날 버린 이유. 도대체 날 왜 버렸을까 내가 나를. 그런 생각을 하면서 들었습니다. 또 오석준, 장필순, 박정훈의 내일이 찾아오면. 어머나 세상에. 지금 이 노래 6살 아들이 요즘 제일 좋아하는 노래예요. 저도 몰랐는데요. 라디오에서 나온 걸 듣더니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애가 지금도 연필 깎다 말고 내일이 찾아오면 전주가 나오니까 눈을 동그랗게 뜨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동행은 6살 아들 전용 라디오입니다. 와, 우리 아드님. 문숙 작가님 아이스크림 쿠폰 있어요? 네, 우리 6살 아드님께 아이스크림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또 0558번으로는 행복한 동행은 와이프 전용입니다. 같이 걸으면서 운동하는데 제가 다른 채널 듣자 그러잖아요. 그럼 불같이 화를 내요. 혼자 따로 걸으래요. 우리 와이프님께도 쿠폰이 아니라 선물 드릴게요. 성전 우주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화장품이나 멋진 선물 보내드릴게요. 와, 우리 와이프님 멋지네요. 그리고 명근님이 애국심 유발 전용 라디오예요. 외국 나가서 레인보우로 듣잖아요. 그럼 왠지 모를 애국심이 울컥울컥해요. 지난주 두바이에서 들었는데 애국심을 유발하더라고요. 그렇다 진짜. 예, 우리 명근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천생연분님은 효자손 전용이에요. 여기 오면은 닿지 않는 부위도 시원하게 긁어주는 느낌이랄까. 어쩜 말을 이렇게 이쁘게 하세요. 우리 천생연분님께도 모바일 쿠폰 보내드립니다. 해오락입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라면서.

박경환님 9223번으로 청해 주신 바다새의 바다새. 이 노래 듣는데 막 이게 텐션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쿵쿵쿵 왜 그러냐면 오늘 혹시 제가 축구 얘기 사실 안 하려고 그랬는데 오늘 너무 재밌었어요. 아르헨티나하고 잉글랜드 2-1로 아르헨티나가 이겼잖아요. 메시의 아주 극적인 도움이 단 한 7분 만에 연속골로 이어지면서 승리를 했는데 이제 2026년 FIFA 북중미 월드컵은 7월 20일 새벽 4시 스페인과 아르헨티나의 결승전으로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이제 결승이니까 얘기해도 되죠, 뭐, 그쵸? 그래서 바다새의 바다새를 들으면서 느닷없이 OX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근데 오늘 OX 퀴즈는요, 그냥 주변에 아는 거 다 동원해서 물어보셔도 됩니다. 예, 그리고 문제를 잘 들으셔야 돼요. 정답을 아시는 분은, 예, O면 O, X면 X. 보내주시면 됩니다. 긴 글이나 사진, 짧은 글은 50원, 100원. 예,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 정보 이용료가 든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샵 939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문자는 샵 9390. 또 레인보우 게시판에는 무료로 정답을 올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모바일 쿠폰 10분 보내드리고 화장품 세트도 10분 보내드리고 특별히 조교기 세트 이제 지금은 덥지만 이제 찬바람 불면 조교기가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그래서 미리 보내드리려고 조교기 세트도 다섯 분께 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오늘 문제 잘 들으셔야 돼요. 축구와 관련된 건데 이 문제를 잘 들으시고 아 긴가민가 하면은 주변에 아는 전화기 안에 들어있는 그분들한테 여쭤보셔도 됩니다. 자 문제 나갑니다. 1930년 제1회 우루과이 대회를 시작으로 96년 동안 지구촌 축구 팬들 가슴을 설레게 하고 있는 이 월드컵. 이제 올해 2026년 결승전만 남았는데 여기서 문제 나갑니다. 결승전이 없었던 월드컵이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결승전이 잘 들으세요. 결승전. 이 결승전이 없었던 월드컵이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

0: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1: 파라돈탁스 모델 이수지입니다. 잇몸 치약 고를 땐 아시죠? 파라돈탁스. 잇몸 질환 예방은 플라그 제거가 핵심이죠. 액티브 검 리페어로 단 일주일 만에 달라진 잇몸을 느껴보세요. 새로워진 파라돈.

0: 축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콜레스테롤이 걱정일 때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어? 김연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3: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4: AI가 다 해.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광고 전에 들으신 곡은 김민교 마지막 승부. 자, 느닷없는 퀴즈 지금 풀고 계신데요. 다시 한번 문제 드릴게요. 지난 96년 동안 결승전이 없었던 월드컵이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인터넷 찬스 쓰셔도 괜찮습니다. 시간 있어요. 사랑과 평화 한동안 뜸했었지 들을게요. 2부에 우리 정답 발표하기로 해요.

0: 모든 인쇄 가능한
1: 서머 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서머 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1: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 에드피아.
2: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1: 서머 에드피아.
3: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4: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3: 디자인도 예쁜데?
4: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5: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4: 필립스 멀티탭.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차.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2: 집에서 홈픽 해.
13: 홈픽.
11: 와,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2: 지금 홈픽 해.
13: 홈픽.
12: 방문 택배도 캡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3: 홈픽.
12: 홈픽.
1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15: 그때도 지금도 PN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7: 휴레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0: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들으신 이문세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 노래는 장작 6분 37초에 해당되는 그런 음악입니다. 0504번으로 청해 주셨는데, 평소에는 사실 너무 길어서 이 전곡을 다 들려드리기 힘들지만 우리 박상한 프로듀서가 누굽니까? 아무리 길어도 청취자가 원하면 틀어야 한다 막 그래가지고 대신 오늘은 다른 날보다 한 곡 덜 들을 각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녀의 웃음소리뿐. 자, 오늘 여러분께 선물 드리고 싶어서 또 느닷없는 퀴즈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떤 선물이든 받으시면 좋죠. 근데 드리는 저는 더 좋아요, 사실. 근데 개인적으로 저는 책 선물을 드릴 때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변함없이 책 선물을 드리려고요. 작가의 인생을 통째 선물하는 그런 기분이랄까?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심화북스에서 펴낸 신지혜의 드로잉북,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두 분께 선물로 드리고 있는데, 영화 전문 DJ로 25년간 여러분과 함께한 신지혜 씨가 이번에는 직접 보고 듣고 느낀 유럽 이야기를 한 권 책에 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신지혜의 드로잉 유럽, 기억의 선을 따라 걷다 원하시는 분들, 지금 느닷없는 퀴즈하고 섞이지 않게 책이라고 말머리에 책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더 확인하기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이나 사진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되는 문자 샵 9390이나 레인보우 게시판에 책이라고 적어서 보내시면은 저희가 바로바로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잠깐 전하는 말씀 듣고 그리고 느닷없는 퀴즈 정답 말씀드릴게요.
1: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 건영.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어? 김현아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내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0: 2022 서울 어워드 우수 혁신 상품 선정.
1: 이젠 랭가드 하자.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무슨 찰흙수수가 이렇게 달아?
5: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5: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5: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흙수수는요, 영월 찰흙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CBS 음악 FM 김현주의 행복한 동행 함께하고 계시고요. 8222번으로 청해 주신 이용, 잊혀진 계절, 또 김동문님이 박혜경의 Lover's Concerto, 또 희영님, 김상우님이 한영의 마음 깊은 곳에 청해 주셔서 세 곡 이어 들으며 이제 느닷없는 퀴즈를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10분은 모바일 쿠폰을 받으셨어요. 느닷없는 퀴즈 정답을 맞춰주셔서 10분은 모바일 쿠폰을 받으셨고요. 나머지 10분께는 화장품 세트를 보내드릴 거고, 특별히 이제 찬바람 불면 미리미리 준비하시라고 불기 전에 조교기 세트를 5분께 이제 드릴 예정입니다. 정답을 말씀드리면은, 자, 한번 문제를 더 드릴게요. 지난 96년 동안 지구촌 축구 팬들 가슴을 설레게 했던 월드컵. 그 월드컵에서 결승전이 없었던 월드컵이 있었다. 맞으면 O, 틀리면 X 하세요 했더니, 에이, 2차 세계대전으로 대회가 열리지 않은 적은 두 번 있었는데 대회 그건 자체가 안 열린 거고요. 결승전을 치르지 않은 대회는 없었어요. 그렇게 얘기하셔도 맞을 수는 있겠죠. 그러면서 X라고 하셨는데 정답은 O. 결승전이 없었던 월드컵이 있었습니다. 제가 잘 문제를 새겨 들으시라 그랬잖아요. 결승전. 이 결승전이란 단어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자, 1950년 월드컵은요, 지금처럼 이 토너 방식을 도입하지 않고 리그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유일무이했던 대회인데, 1950년 브라질 월드컵이, 이 대회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결승전이란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준결승전, 결승전이 따로 존재하지 않았고요. 공식적으로, 그래서 최종 리그 경기라 불렀죠. 최종 리그 경기, 결승전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경기 브라질과 우루과이에서 1대2로 우루과이가 승리를 했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결승전이 아닌 결선 리그에 진출한 네 팀이 4개국 리그 방식으로 3경기씩을 치렀던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정답은 결승전이 없었던 월드컵이 있었다. 오! 맞는 거였어요. 네, 많은 분들이 거의 정답을 주셨어요. 제가 인터넷 찬스 쓰시라 그랬고, 또 이제 모르는 분들은 주변 아는 분들께 여쭤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뭐 일찌감치 탈락했지만 7월 22일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인데, 이걸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FIFA가 월드컵 결승전 하프타임 쇼에 BTS를 참가시킨다고 했습니다. 공식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전 세계 그야말로 수십억 명이 시청하게 될 텐데, 이 무대에 BTS, 그리고 마돈나, 샤키라, 저스틴 비버, 그리고 콜드플레이도 함께 공연을 할 예정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 또 이 결승전을 봐야 할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물 받으실 분들은 저희 문숙 작가님이 성전 우주 주세요 하고 보내셨을 거예요. 그러면은 성함, 전화번호, 우편번호, 주소를 주시면 선물 보내드립니다. 이어지는 곡 동선님 9281번으로 정해주신 최성수입니다. 플립 사랑.

정말 좋아하는 노래, 그렇게 추억만 남기고 지나간 그 순간들이 생각나네요. 5325번으로 글 주셨습니다. 그쵸? 바다의 여인, 4월과 5월의 노래 3212 또 6602번으로 청해 주셨고, 김건호 님이 유열 이별이래 청해 주셔서 함께 들었습니다. 정숙님이 미나의 전화받아도를 청해 주셨는데, 이 노래가요 우리 조문님이 그러는데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월드컵 미녀로 큰 화제를 모았던 가수래요. 미나 씨가 이제 그녀의 데뷔곡이자 대표적인 곡이라고. 그렇군요. 근데 가사가 너무 웃겨요. 왜 약간 뭐 상황은 다르지만 영탁의 네가 왜 거기서 나와, 그 가사 웃기잖아요. 근데 이거는 반대야. 이제 남자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근데 친구한테 전화가 와서 야, 네 남자친구 어떤 여자랑 지금 같이 있어. 그래갖고 너무 놀라갖고 남자한테 전화했는데 남자가 전화를 안 받아. 처음에는 그렇게 만나달라고 그래서 마음에 안 내켰지만 그냥 착해 보여서 한번 만나줬는데, 이제는 내가 만나자고 해도 그 남자가 또 딴 여자를 만나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전화 받아 라는 제목을 노래 속에 붙였네요. 내 번호 뜨니 왜 안 받니? 전화도 울고 나도 운다. 할 말 있으니까 빨리 전화 받아. 뭐 그런 가사의 노래예요. 미나 전화 받아. 또 최성수 풀립사랑. 이렇게 네 곡의 음악 이어 들으셨습니다. 윤수연님 청해 주신 곡이에요. 윤수일입니다. 윤수 숫자가 같은 두 글자나 같은 분이네요. 아파트.

0: 우리 대우님이 깐쪼네인가 봐. 네, 이탈리아 가수죠. 밀바의 깐쪼네 르만세타를 오정선님이 눈물 속에 피는 꽃이라는 제목으로 번안해서 부른 곡이죠. 5325번으로도 번안곡인가? 맞습니다. 이 번안곡들이 제법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윤수일 아파트 두 곡 이어들으셨고요. 저희가 준비한 선물 말씀드릴게요. 30년 전통을 이어받은 약과 전문 이음제과에서 명품 약과 6종 세트, 소중한 옷을 새 것처럼 프랑스 명품 르사레 마르세유에서 세탁세제, 마이마장품에서 라헬 데이앤나이트 케어 수분 보습젤 세트, 하얀 풍선처럼 밝은 피부 발랑블랑에서 선쿠션 멀티팜 세트, 스페인 청정 자연에서 키운 팜팩토리에서 카놀리바 파미고 올리브오일 세트, 의료기기 전문기업 바이메드에서 나디 해피바디 조격기입니다.
1: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노무법인 폐 1544-7575.
1: 관절 연골이 걱정일 땐 관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행복이 하면 하하임.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2: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3: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4: 행복하게 걷고 계신가요? 잠시 후 조금 더 깊어진 밤 10시 허윤희의 꿈과 음악 사이에가 이어집니다.
5: 이제 마이크 허윤희 DJ에게 넘길게요. 원미연 이별여행 전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박상원, 구성의 김문숙, 전 김현주였고요. 내일도 함께 걸어요 우리.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홈픽.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땐

0: 드릴게요.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3: 뉴바옴,
2: 운동할 때도
3: 뉴바옴,
2: 장 건강에도
3: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다섯 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3: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어캄?
4: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3: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4: 그럼 몽젤 바디 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3: 헐, 몽젤 바디 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5: 잘 만들었다, 몽젤.
2: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일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5: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0시를 알려드립니다.

낮에 걷던 길을 밤에 다시 걸으면 같은 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간판 불빛이 번지고 발소리는 더 선명하게 들리고 고양이들의 번뜩이는 눈동자를 느낄 때도 낮에 무심코 지나쳤던 것들이 밤에는 유난히 크게 느껴지곤 하죠. 낮과 밤의 풍경이 조금은 다른 것처럼 우리도 이 시간이면 감정의 결이 조금은 달라지는 것 같지 않나요? 낮에는 숨어있던 감정들이 어두운 밤이 되면 조금 얼굴을 내밀기도 하니까요. 이런 걸 보면 우리 안에도 해와 달이 함께 살고 있나 봅니다.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을 찬찬히 들여다보게 되는 밤. 어서 오세요. 여기는 허윤희의 꿈과

0: 7월 16일 목요일 밤 꿈과 음악 사이의 첫 곡이었습니다. 고나 우리의 밤은 당신의 낮보다 아름답다 전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허윤입니다. 낮과 밤의 내가 다르다라고 느낄 때 있지 않나요? 같은 거리라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비출 때 세상이 다르게 다가오는 것처럼 그렇죠. 나 스스로도 낮에 나와 밤에 내가 다르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둡다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게 아니라 낮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비로소 보이는 거죠. 오늘도 그 밤의 풍경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기로 해요.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나누고 싶은 이야기, 듣고 싶은 음악들 이쪽으로 보내주세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콜레스타.
1: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2: 올바른 품질하면
3: 올품,
2: 올품하면
3: 올바른 품질.
2: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3: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2: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3: 올바른 품질.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3: 카티프로 시!

0: 광고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1: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2: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3: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0: 지친 나를 안아프라스.
1: 지친 나를 안아주는 브람스 안마의자.
2: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부활 정동하의 음성으로 생각이나 전해드렸고요. 이어드린 곡 임재범의 너를 위해 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10시 19분 향하고 있습니다. 퇴근해서 텃밭에 잠시 갔다가 모기들 회식만 시키고 지금 가려워서 애쓰고 있어요. 오늘도 꿈꿈에 지친 몸을 기대어 봅니다. 6619님 그러셨구나. 몸무 심으셨어요? 텃밭이 있으시구나. 아, 많이 잘 자라고 있나요? 너무 더우면 또 모기들도 뜸하곤 하던데 좀 해가 기울고 해서 다시 활동 모드로 들어갔나 봅니다. 네, 오늘도 잘 오셨어요. 저 기다렸어요. 자랑하려고요. 오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아서 허윤이의 꿈과 음악 사이에 라고 또박또박 얘기했다고요. 뭔가 받기만 하다 저도 선물을 한 것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와, 캡처까지 해서 보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선물은 뭐 저 매일매일 받고 있는데요. 들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고맙습니다. 오늘 휴무라서 동창 모임 끝나고 6514번 버스 탔는데 기사님을 라디오로 저는 이어폰 끼고 서로 같은 채널을 듣고 있네요. 늘 응원하는 꿈음입니다. 5090님. 아, 기사님도 우리 꿈음님도 고맙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오늘 휴무면 내일도 쉬시고 주말도 쉬시고 쭉 그러시는 건가요? 아, 좋네요. 무더위에 잠을 빨리 이루지 못해 꿈은 오랜만에 듣고 있습니다. 뜨게 하면서 깊어가는 밤, 홀로 나만의 시간에 푹 빠져있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한데 무더위는 어디까지 가려는지 모르겠네요. 그 와중에 습도까지. 짜증나기 쉬운 요즘 나만의 힐링 포인트를 잘 찾아보셨으면 해요. 수경환님. 네, 명심하겠습니다. 욜로님이 청해주신 노래예요. 토이 김현우의 음성입니다. 여전히 아름다운지.

히말라야 고원의 라다크 지역에는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온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인간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호랑이의 줄무늬는 보통 이마에서 시작해 등을 타고 흐르고 꼬리 끝까지 선명하게 이어진다. 태어날 때부터 몸에 새겨진 그 무늬 덕분에 호랑이는 멀리서도 단박에 알아볼 수 있다. 하지만 사람은 좀 다르다. 라다크 지역의 말처럼 사람의 줄무늬는 겉으로는 쉽게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을 안다는 것은 시간이 오래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보통은 말투와 행동에서 첫인상을 판단하게 되더라도 그 사람의 진짜 줄무늬는 시간이 흘러야만 보이는 것. 특히 거창한 사건보다 사소한 순간들을 대하는 모습에서 말이다. 급할 때 어떤 표정을 짓는지, 약속이 어긋났을 때 누굴 먼저 이해하려 하는지,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무심코 열린 버튼을 누르는지, 물건을 떨어뜨린 사람을 돕는지, 지나치는지도 그렇게 사람의 줄무늬는 일상에서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밤의 끝자락에서 호랑이의 줄무늬는 밖에 있고 우리의 줄무늬는 안에 있다. 그래서 그와 그녀와 발맞춰 걸어가며 계절의 강을 몇 번쯤 더 건너고 예상하지 못했던 순간들도 함께 천천히 통과해 보려고 한다.

긴 하루의 끝 마음을 채우는 이야기 한 조각 나눕니다. 밤의 끝자락에서 함께 하셨고요. 이어드린 곡 이적이었습니다. 같이 걸을까.

듀스의 여름 안에서 015B 솔리드가 함께한 단발머리였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에 일부 함께하고 계세요. 퇴근길 올라탄 13-4번 버스에서 꿈음이 나오고 있네요. 제 이어폰과 함께 살짝 돌림 노래처럼 기분 좋게 들으며 귀가합니다. 스누피 퐁퐁님 고맙습니다. 그런가 하면 6661번으로는 처음 방송 들어요. 국악을 전공하는 고2 딸 레슨실 앞에서 딸 기다리는 중입니다. 오늘은 왠지 남편을 쉬게 하고 나왔는데 좋은 음악에 피곤함이 싹 가시네요. 한창 꾸미고 놀고 싶을 우리 딸 늦은 시간에 입이 얼마나 나와 있을지 무섭네요. 나오면 엉덩이 팡팡 해줘야겠어요. 기다리는 동안 이 노래 들을 수 있을까요? 이 노래도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정경화 나에게로의 초대.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0: 행복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글레오?
2: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1: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2: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1: 또 한 번 새로워진 더뉴 그랜저. 관절 연

0: 직장인 주부든 누구나 배우기 쉬운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신편입생 모집 중.
1: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2: 여기 부탄가스 주세요.
3: 네.
2: 오, 안 터지는 맥스 부탄이네요. 우와, 근데 가스레인지도 맥스네요.
3: 당연하죠. 맥스는 안전하니까.
2: 맥스 안 터져요.
4: 부탄가스 하면 맥스. 휴대용 렌즈도 맥스. 함께 사용하면 두 배로 안전합니다.
2: 맥스

0: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1: 두꺼워봐,

0: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전해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2: 무궁화 꽃이 활짝 피어가는 계절이네요. 연휴의 시작점 의미 있는 날들 모두 열어가시게 오늘도 포근한 방송 잘 들을게요. 4791님. 네. 연휴. 아, 그렇군요. 이제 연휴. 저는 그런 쉬는 날, 공휴일과 이렇게 특별하게 관계가 없어서 여러분의 사연을 받으면서, 아, 맞다. 내일이 쉬는 날이었지. 하고. 다시 한번 상기하곤 합니다. 행복한 휴일 보내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남편이랑 같이 듣고 반해서 오늘은 시작할 때부터 어플 오픈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작부터 너무 여름밤에 퐁당 빠지게 만들어주시네요. 수수자루님, 네, 오래오래 만나기로 해요. 우리 고맙습니다. 꿈과 음악 사이의 일부 끝곡 여유 거북이님 갑자기 좋아진 노래 갑자기 들려주세요. 아이오아이 노래 청해주셨는데요. 저는 잠시 후 2부에 다시 올게요.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2: 집에서 홈픽해
1: 홈픽
3: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2: 지금 홈픽해
1: 홈픽
2: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 홈픽
2: 홈픽
4: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5: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0: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2: 휴렉

0: 사람 많고 복잡한 여름 성수기. 그렇다면 9월의 보라카이는 어떠세요? 인파는 빠지고 바다는 가장 투명해지고 세계 3대 석양을 제대로 즐길 수 있는 보라카이 최고의 골든타임. 오성 리조트, 호핑 투어, 선셋 세일링, 해변 요가까지 CBS 시투어 올인원 패키지로 온전한 휴식을 선사합니다. 노팁, 노옵션, 노쇼핑. 이 모든 혜택이 단 97만 원. 타 여행사와 꼭 비교해보세요. 9월 9일 출발,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문의전화 꿈꾸는 여행 02771-1932, 771-1932입니다.
1: 광고하기 좋은

0: 여기저기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2452번으로 정해주신 신승훈의 소녀에게 였습니다. 오늘 무슨 날인가 봐요. 갑자기 저희 집에 먹을 게 넘쳐나고 있습니다. 아침에 지인이 옥수수를 가져다 주고 낮에 엄마 아는 분이 또 열무 물김치를 했다고 해서 가지러 다녀오시고 오후에 외출하고 돌아오면 제가 좋아하는 카페에서 에그타르트를 사왔습니다. 집에 오는 길에 할인 쿠폰이 있어서 도넛도 사왔어요. 딸 학원 끝나고 들른 마트에선 장을 잔뜩 보고 왔습니다. 할인해서 회덮밥도 사고 꼬막 비빔도 사오고 간식거리도 샀어요. 저녁 준비하는데 앞집에서 남편이 병원 개원했다고 개원떡을 가져다 줬어요. 저녁 먹고 후식까지 배 터지게 먹고 열심히 소화시키는 중입니다. 먹을 게 많아져서 행복한 밤이네요. 밤이네요. 보내주셨어요. 5186번으로. 얼마 전에 좀 몸이 아프시다고 힘들다고 하셨던 게 기억나는데 오늘은 행복해 보이셔서 다행입니다. 먹을 복이 가득한 날이네요. 받기도 많이 받으셨고 또 스스로 사시고 장 보신 것도 꽤 많은 것 같아요. 맛있게 드시고 또 기분 좋은 휴일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사연과 신청곡 계속 기다릴게요. 휴대전화 문자는 샵 9390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서비스고요. 방송 들으시면서 참여하실 수 있는 레인보우 앱 열려 있습니다.
1: 우리 삶 속에 가장 친숙한 단어, 아파트. 사람들은 그 아파트를 우리 집이라 부릅니다. 우리 삶에 가장 가까운 아파트에서 우리 집이라 부르기 딱 좋은 집까지 휴먼빌이 만듭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2: 카티프로 시

0: 샴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 티센.
1: 두꺼봐 두꺼봐 한 집 줄게 세 집 더.
2: 원앙아 원앙아 헌 싱크볼을 새 싱크볼로 바꿔다오. 오래된 주방을 새 것처럼 바꿔주는 원앙 싱크볼. 포스코 스테인리스로 만듭니다. 싱크볼 바꿀 땐 원앙 싱크볼.
1: 자매품 프리미엄 싱크 한스.
3: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캠스를 즐깁니다. 왜?
4: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3: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4: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5: 경동 나비엔.
6: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안녕하세요. 에어비앤비 호스트 표공자입니다.

0: 같습니다. 확실히 여행은 사람하고 만나는 시간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손님들이 그냥 숙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북동 가게들을 천천히 여행하고 동네 분들도 만나고 하면서 손님들도 회복되고 우리 이웃들도 같이 회복되면 좋겠습니다.
1: 우리는 함께 삽니다. 여기 성북동에서 여행은 함께 살아가는 거야. 에어비앤비.
2: 아미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3: Good Music Station. CBS FM.

세 곡이었습니다. 이승환 기다린 날도 지워질 날도 푸른 하늘 우리 모두 여기에 조금 전에 들으신 노래 이범학 마음의 거리였습니다. 26년 전에 엘 패스트푸드에서 세트 메뉴를 먹고 받은 음반이에요. 당시 유행가를 담은 리믹스 CD. 요새도 가끔 듣는데 명곡들이 많습니다. 옛날과 추억을 생각하는 건 나이를 먹었다는 증거일까요? 라디오, 특히 꿈음은 저에게 비타민 같습니다. 1378님 사진 보내주셨어요. 아, 땡땡리아 무더위 대탈출 썸머 댄스 리믹스 제이 쿨 샤크라 DJ 디오시 엄정아 지오디고요. 아, 진짜 최신 인기가요였네요. 예전에는 이런 컴필레이션 앨범식으로 이렇게 노래를 모아서 많이들 발매하곤 했었는데 패스트푸드점에서 이런 걸 받으셨구나. 저 이 CD에서 어떤 냄새 날지도 알 것 같아요. 그 CD에서 난 특유의 그 코팅 플라스틱 냄새 이런 게 갑자기 생각이 나네요. 저는 본업이랑 알바랑 알바 세 개 총 네 가지 일을 하느라 주 7일 근무합니다. 내일은 공휴일이라 드디어 하루를 오운전히 쉬네요. 딸아이가 필요한 게 있다며 명동에 가자 합니다. 오랜만에 모녀 데이트하고 올게요. 9233님.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푹 쉬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따님과 하는 또 이런 오랜만에 나들이 데이트가 또 피로 푸는데 또 최고의 명약이 될 것도 같습니다. 잘 다녀오시고요. 어제 아침 샌드위치 도시락을 싸서 바닷가 산책 가는 길에 만난 무지개입니다. 어머나, 합성한 것 같다. 너무 예쁘네요. 저녁에는 이런 노을도 보았네요. 여유로운 하루 보내고 지금은 꿈에 와서 유니 씨 목소리 들으니 너무 좋습니다. 9678번으로 보내주셨고요. 고맙습니다. SRT 타고 서울 가는 중이에요. 오랜만에 타는 밤기차가 설레면서도 서운해하던 엄마 생각에 눈물도 흘리며 가는 중. 열흘 동안 엄마와 좋은 시간 보냈는데 내려갈 때마다 조금씩 더 나이 들어있는 우리 엄마 서러워도 눈물이 납니다. 자주 내려가야지 하면서도 엄마 8월에 또 갈게. 오렌지 향기님. 어머님도 알고 계실 거예요. 자주 오고 싶은데 또 상황이 그렇지 못하다는 걸. 8월에 꼭 다녀오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메랄드 캐슬의 발걸음 보내드릴게요.

두 곡 전해드렸습니다. 4406번 토토로밈님, 정규님 청해 주셨던 리센의 러브 어택, 아이브의 애프터 라이크까지 예, 들으셨네요. 꿈과 음악 사이에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30년 지기 절친이 이 방송을 항상 듣는다는 걸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지금도 듣고 있을 시영아, 우리 서로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지만 다 키우고 나면 별거 아니었구나 할 거야. 힘들지만 항상 기운 내자. 우리가 늘 외치던 긍정의 힘, 사랑한다 다롱이가 하셨어요. 네. 좋네요. 이런 응원과 네, 이런 애정을 표현할 수 있는 친구가 있다는 것. 그렇구나. 30년 지기. 그러니까요. 아무리 친해도 서로 뭐 어떤 라디오 듣는지를 모르고 지내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굉장히 은밀하고 내밀한 취미인가요? 라디오 듣기가. 서로 공유가 안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네, 앞으로 자주 사연 보내주시고요. 고맙습니다. 여기는 충남 아산이에요. 내일 비 소식이 있다더니 오늘 밤은 에어컨 없이 자연바람으로도 뽀송한 밤. 내일은 친정 부모님과 동생네와 함께 태안 만리포로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함께 떠나는 대가족 여행, 즐겁고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장보고 집에 와서도 사부작사부작 준비 좀 했어요.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기를 캐모마일님 보내주셨어요. 그렇구나. 아산에서 태안까지 즐거운 여행하고 오시기를 바랍니다. 남편이 지금 투잡으로 야간에는 택시를 하는데요. 늘 꿈음을 틀어놓고 좋은 노래 들으며 힘낸다고 하네요. 저도 늘 같이 들으며 함께 응원합니다. 추억의 노래들 들려주셔서 감사해요. 0352님. 아, 한 장소, 같은 장소에서 듣지는 않으시지만 이렇게 마음이 항상 연결돼 있으시군요.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하루도 애쓰셨고요. 신청곡 한 곡 더 보내드릴게요. 노래는 해피바 님이 정해주셨네요. 10cm의 서랍.

0: 오늘 제 생일이에요. 이렇게 더운 날 저 태어나게 해주신 엄마 생각도 많이 나고 지금 함께하고 있는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고마운 마음이 들어 문자 보냅니다. 꾸몸에서도 축하받고 싶어요. 9274번으로 보내셨어요. 같이 아직 듣고 계신가요? 좀 늦게 소개해드렸는데 저 예전에는 나의 모든 것을 기준으로 생일을 생각했다면 어느 순간 아 이렇게 더운데 나를 낳으시고 얼마나 몸조리하느라 힘드셨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씩 하고 그러실 것 같아요. 좋은 분과 또 좋은 날,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어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그대 고운 내 사랑 신청하셨는데요. 어반자카파의 버전으로 전해드렸고요. 그 전에 들으신 노래 10cm였습니다. 서랍.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변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0: 제조원 우리바이오, 판매원 COK 컴퍼니, 건강기능식품 광고.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사이버 대학교.
3: AI가 다 해주는 이야기.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0: 행복을 있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1: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2: 영월이래요.
1: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2: 영월이래요.
1: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2: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1: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3: 꿈과 음악 사이에 오늘 마지막 곡입니다. 레몬 라임 님이 청해 주셨네요. 다비치 괜찮아 사랑이야 전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밤 10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함께한 2시간 오늘도 행복했어요. 허윤이었습니다.

0: 혈당 건강에
1: 뉴바움,
0: 운동할 때도
1: 뉴바움,
0: 장 건강에도
1: 뉴바움.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움. 검색창에 뉴바움.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0: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역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탄력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12시를 알려드립니다.

Hit it. This ain't no disco. It ain't no country club either.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 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 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 하우징.
6: 말도 안 돼. 건물 리모델링으로 이렇게 새로워졌다고? 도대체 어떻게?
4: 리메이드 서울. 감각적인 디자인, 리모델링, 설계 시공 원스톱. 유명인도 선택한 리메이드 서울.
7: 건물 리모델링부터 중소형 신축까지 리메이드 서울.
8: 카티 프로 시

0: 뷰티풀로.
1: 보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다림티센.
2: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3: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2: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3: 경리나라.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4: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5: 나를 찾아.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4: 서울사이버.

CBS FM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곳은 점원이 자리에 없는 무인가게로 운영되고요. 선곡표는 홈페이지와 레인보우 앱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곡도 남겨주실 수 있는데요. 잘 적어두었다가 무심결에 툭 하고 틀어드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이고요. 레인보우 게시판은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듣겠습니다.

여러분이 방문하신 한밤의 음반 가게의 역사를 알고 계시나요? 이곳은 지난 2012년에 처음으로 문을 열었다가 2014년 아쉽게 폐점을 했었고요. 2017년에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 조금 더 작은 규모로 다시 문을 열었지만 2020년 또다시 두 번째 폐점을 했습니다. 점원이 가게 운영을 잘 못했기 때문이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또다시 음반 가게 문을 열었는데요. 점원이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라디오 청취율 조사 기간입니다. 혹시 청취율 조사 전화를 받으신 음반 가게 손님분들이 계시다면 한밤의 음반 가게 잘 듣고 있다고 한 말씀만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음반 가게는 점원이 자리에 없지만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음악을 고르고 조용히 같이 듣고 있어요. 제가 바로 여기 이곳에 있다는 것 잊지 마시고요. 그럼 계속해서 점원이 준비한 좋은 음악들을 함께 들어보시죠.

한밤의 음반가게 이제 문을 닫습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반가게를 찾아주신 모든 분들 고맙습니다.

0: CBS FM
1: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티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2: 그때도 지금도 피엔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피엔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한 시를 알려드립니다.

사양길에 접어든 탄광촌에 느닷없이 하와이안 풍의 리조트가 들어섭니다. 리조트를 알리기 위해 하와이안 댄서팀이 결성되고 광부의 딸인 기미코도 훌라걸스에 지원하죠. 영화 훌라걸스의 이야기인데요. 마을 사람들은 먹고 살기도 힘든데 배꼽을 내놓고 무슨 해괴한 춤이냐며 소녀들을 곱지 않게 봐요. 하지만 딸의 열정과 진심을 알게 된 기미코의 어머니는 어른들을 설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일이란 건 시커먼 구멍 속에서 죽자 살자 하는 건 줄만 알았어요. 하지만 춤을 춰서 남을 기쁘게 하는 일이 있어도 되지 않을까요? 저 아이들이라면 웃으면서 일하는 시대를 열지도 몰라요. 딸들의 앞날을 응원하는 엄마의 진심이 느껴지는 말이죠. 고단한 삶 가운데서도 내 마음이 이끄는 대로 나를 웃게 만드는 일을 하나씩 채워가다 보면 우리도 인생이라는 무대에서 빛날 수 있을 거예요. 웃으며 활짝 피어날 시간, 최강희의 영화음악 시작할게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오늘의 첫 곡은 로마 위드 러브 중에서 폴라레였어요. 훌라걸스 보셨나요? 벌써 개봉 20주년이군요. 20주년을 맞아 재개봉을 했고요. 훌라걸스는 국보를 연출한 이상일 감독님의 명작입니다. 아오이오의 훌라춤도 화제였어요. 특히 마지막 동물을 완벽하게 소화하기 위해서 발가락이 부러질 만큼 혹독하게 연습했다고 해요. 훌라춤을 추며 무대에서 활짝 웃는 소녀들의 모습도 감동이었어요. 이 당시 훌라걸스 할 때 정열대륙인가? 그 일본 그 인간시대처럼 다큐멘터리들이 한참 유행이었는데 한 6개월 정도 따라다니면서 찍더라고요. 그때 당시 이제 일본 드라마 많이 볼 때라 궁금했는데 오다기리 조편, 아오이우편, 우에노 주리편을 봤었던 기억이 나는데 아오이우는 이 훌라걸스 촬영장에 나오는데 촬영하러 들어갈 때마다 이렇게 손에다가 사람 인자를 써서 이렇게 싹 먹고 들어가더라고요. 그게 버릇이더라고요.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진 행동이었는지 기억 안 나지만 그런 자신만의 주문 같은 것을 걸고 연기에 임했던 그게 되게 숭고한 작업처럼 느껴졌던 기억이 들어요. 어떻게 여러분도 자신의 일을 사랑하시나요? 아, 이상민님, 와, 훌라걸스 보고 싶었던 영화 아오이유 못 보셨다면? 이번에 4K 리마스터링 버전으로 선보였다는데 디렉터스 컷 10분이 더 추가됐다고 하니까 볼만하겠는데요. 네. 뭐 얘기를 이어가 본다면 일이 늘 즐거울 순 없겠지만 그래도 순간순간 웃을 수 있어서 힘을 낼 수 있지 않을까? 네. 한번 나눠주셔도 좋겠네요. 나의 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잠시 후엔 영화 잠시 멈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정말 사랑하는 영화예요. 타이타닉으로 함께 할게요. 사는 이야기 듣고 싶은 영화 음악도 보내주세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문자메시지 번호는 샵9390, 샵9390, 레인보우는 무료입니다. 체험 인스타 공식 계정 CBS 무비도 놀러오세요.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1: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네, 여러분 아름다운 두 곡을 들으셨습니다. Once Upon a Time in America, 데보라의 테마죠. 어린 데보라 역의 제니퍼 코넬리, 정말 예뻤는데요. 많은 장면이 떠오르고 아련해진다고 너무 근사한 곡이에요. 홍은경님 하셨네요. 감사하고요. 이어 앞서 들은 곡은 신실한 지혜님이 신청해 주셨어요. 영화 미션 가브리엘의 오보에였습니다. 가브리엘 신부 역을 맡은 배우 제레미 아이언스는 네, 오보에를 배웠다고 하죠. 연전에 흉내만 낼 수 없다고. 앞서 아우요도 그렇고 배우들 열정이 대단합니다. 네. 일이 주는 기쁨, 일할 때 웃음 짓는 일 너무 궁금해요. 웃으면서 일하시는 분들 궁금합니다. 존경스럽고. 키무루룽님, 근무 중 몰래 이어버드 끼고 영화음악 듣는 짜릿함, 오늘도 도파민 뿜뿜입니다. 아, 저희 일탈로 웃음을 지으시는군요. 음악도 너무 좋고 강디 목소리는 더 좋고 이게 소소한 행복인가 봅니다. 오, 근데 이것도 지혜는 지혜네요. 가능하다면 이렇게 해서 또 일의 능률도 오른다면. 네. 8172님, 저는 네일리스트입니다. 오시는 분들 기분 전환도 해드리고 좋아하는 모습 보면 저도 덩달아 기분 좋아져요. 작은 손톱이지만 기쁨을 많이 담을 수 있어 제 일이 좋아요 하셨습니다. 이런 분들 있더라고요. 남 꾸며주는 거를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그런 헤어, 메이크업, 스타일리스트 직에 종사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네일리스트나. 그러면 얼마나 기쁘실까요? 다 예뻐서 나가는데. 그쵸? 근데 다르더라고요. 내가 워낙 옷을 좋아해서 스타일리스트를 했다가 관둔 분도 많이 봤어요. 아, 나 입는 걸 좋아하는구나. 남 입는 건 관심이 없구나. 이런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러니까 8172님은 딱 잘 만나셨네요. 일을. 슈퍼샤님, 전 물건 싣고 내릴 때 날씨 영향 때문에 힘들지만 힘들죠. 돈 받고 드라이브도 하고 체험도 눈치 안 보고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그렇겠네요. 진짜 공감. 공감돼요. 하나만 더. 저는 요양보호사예요. 자유인님. 늘 웃으며 친절하려고 노력하는데 오늘은 일하기가 싫고 외롭다고 느껴져서 강디 목소리 들으러 왔어요. 오늘도 최선을 다해볼게요 하셨습니다. 오, 왜 제가 힘이 되죠? 제가? 여러분, 저희 채영음이 힘 많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띄워드릴게요. 007 스카이폴 중에서 아델의 스카이폴, 제리 맥가이어. 영화가 힘이 되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브루스 스프링스틴의 시크릿 가든.

최강희의 영화 음악입니다. 아, 재밌는 사연들 많이 오네요. 네, 아니, 아까, 아, 이건 좀 이따가 소개해 드릴게요. 타이탄이 끝나고. 오, 연극 클로즈업 보러 갈게요님. 여기는 선한 사람들만 모여 계신 것 같아요. 아, 저희 레인보우 게시판이 좀 그렇긴 하죠? 네. 자랑입니다. 저의 자랑. 6651님, 오늘 주식시장 떡락해서 펌 보고 울고 있는데, 청취율 조사 전화 받았어요. 저 울면서 답했어요. 최강희 영화 막. 아, 그렇다고요. 주식시장 정신 차리라고 한마디 해주세요 하셨네요. 정신 차려라. 저는 주식 잘은 몰라요. 요즘 주식 잘 모르면 바쁜가요? 네. 어,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또 최강의 영화 음악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신 거, 아,

그냥 정말 신경질나서 안 받을 수도 있는데 너무너무 감사드리네요. 네, 신호대기중님. 저는 버스기사인데요. 어린이 손님이 타면서 안녕하세요 크게 인사하면 저도 모르게 할아버지 웃음이 나요. 하셨네요. 아, 무장해제 되는군요. 무장해제. 이번 주 문화 선물입니다. 오디세이아 책 준비했는데요.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대작 오디세이 개봉을 앞두고 그 감동을 책으로 먼저 만나보실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신화 전문가 김원익 저자가 먼저 내 숨결은 살리면서 읽기 쉽게 번역했다고 해요. 새창 출판사가 드리는 오디세이아 모두 20분께 드릴게요. 자세한 내용은 공지사항 참고해 주시고요. 보고 싶은 분들은 말머리 오디세이, 본인 성함, 주소 이렇게 세 가지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신청해 주세요. 그럼 오늘의 영화 잠시 멈춤 타이타닉이죠? 만나러 가보실까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우리를 잠시 멈추게 한 영화 속 명장면, 명대사를 만나봅니다. 영화 잠시 멈춤, 오늘은 타이타닉입니다.

1912년 4월이에요. 초호화선 타이타닉호가 뉴욕을 향해 항해 중입니다. 뱃머리에 한 남자가 보이네요. 그의 이름은 잭 도슨. 가진 것이 하나 없는 가난한 화가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삶에 대한 기대와 열정으로 반짝이네요. 잭은 지금 로즈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어요. 이틀 전 그녀는 바로 이 뱃머리에서 뛰어내리려고 했습니다. 와, 눈이 부시게 아름다운 로즈. 하지만 허울뿐인 귀족 신분, 몰락한 가문을 구하기 위한 원치 않는 약혼은 17 로즈에겐 너무나 가혹한 족쇄였어요. 아, 그냥 차라리 모든 걸 끝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연히 그녀를 발견한 잭이 다가와서 급히 외쳤죠. 후회할 거예요. 물이 굉장히 찰걸요. 잠깐만, 늦었어요. 당신이 뛰어내리면 나도 뛰어내릴 거니까. 그러니까 얼른 손 줘요. 얼른요. 돌아보면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났던 걸까요? 아마 잭은 분명히 알 것 같았던 것 같아요. 타이타닉에 탄 건 내 생애 최고의 행운이라고. 그러니 제발 그녀가 다시 나타나주기를.

같은 시간 로즈는 상류층 여성들에게 둘러싸여 티파티를 하고 있네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온통 재기 있는 간판에 가 있습니다. 만난 지 얼마 됐다고 마음이 흔들린담. 애써 다잡아봐도 또다시 흔들리는 마음. 문득 어젯밤 재기한 건배사가 로즈의 마음을 두드립니다. 상류층 사람들 앞에서도 전혀 기죽지 않고 잭은 이렇게 말했어요. 전 필요한 건 다 가졌어요. 숨 쉴 수 있는 공기, 그림을 그릴 종이도 있죠. 인생은 축복이니 낭비하고 싶지 않네요. 미래는 아무도 모르는 거니까 이 순간을 소중히 해야죠. 순간을 소중히.

와, 이어지는 3등 칸의 흥겨운 파티. 로즈는 얼떨결에 제게게 이끌려 테이블에 올라 신발을 벗고 신나게 춤을 춥니다. 평소 로즈라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죠.

어느덧 해가 저물어지고 노을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대로 로즈는 오지 않는 걸까요? 제기 포기하고 돌아서려는데 그때입니다. 저 왔어요. 로즈, 그녀입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다가오는 로즈. 생각을 바꿨어요. 말을 이어가려는데 제기 가로막습니다. 쉿. 손 일래줘봐요. 내미는 손을 맞잡는 로즈. 이제 눈을 감아요. 어서요. 머뭇거리던 로즈는 눈을 감아요. 잭은 그런 로즈를 조심스레 뱃머리 난간으로 이끕니다. 이 위에 서요. 난간을 잡아요. 꼭 잡아요. 눈은 계속 감고요. 소년 같은 잭의 모습에 로즈는 웃음을 터뜨리고 잭은 뒤에서 로즈를 부드럽게 감싸 안으며 말합니다. 날 믿어요? 믿어요. 잭은 로즈의 두 손을 잡고 날개를 펴듯 팔을 천천히 들어 올립니다. 이제 눈을 떠요. 노을 물든 바다, 끝을 알 수 없이 탁 트인 시야. 눈앞에 펼쳐진 마법 같은 순간에 로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해요. 아, 날고 있어요. 부드러운 바람, 이어지는 뜨거운 입맞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잭과 로즈는 간절히 바라봅니다.

0: Gentlemen, it has been a privilege playing with you tonight.
1: 아, 네, 오늘 영화 잠시 멈춤 타이타닉 명장면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장면 타이타닉 끝에서 이 장면 끝에서 흐르던 곡 셀린 디온의 My Heart Will Go On 그리고 이 살로니스티의 연주로 Nearer My God to Thee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이어 들려드렸습니다. 이 장면 참 먹먹했죠? 난파 직전의 타이타닉 아수라장이 된 배 위에서 연주자들이 마지막 연주를 이어가던 장면 정말 설명이 필요 없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영화사에도 숱한 신기록을 남겼고요. 5325님이 젊은 날 달콤했던 제 자신의 사랑의 순간도 같이 연상됩니다. 덕분에 라고 하셨습니다. 최강희의 영화음악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머시드림에서 프리미엄 동충하초 누룽지와 현미새우칩 세트, 올바유에서 피부장벽 개선크림과 유기농 레몬즙, 유기동물의 안전한 삶을 지원하는 커피공방 드립앤드롭의 드립백 세트, 예술영화관 MO시네마에서 영화티켓, 도서출판작가에서 월간문화전문지 쿨투라 6개월 구독권을 드립니다. 네가 좋아. 네가 이 많은 사람 중에 왜 하필 네가 좋을까? 근데 너는 나한테 왜 그럴까? 내 사랑은 왜 항상 어려울까? 사랑이 대체 뭘까? 사랑을 배울 순 없을까? 네가 좋아, 좋아 죽겠어. 안녕하세요. 최강희의 영화음악 DJ 최강희입니다. 제가 사랑을 한번 배워보려고요. 영화로 유튜브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줄여서 영사배. 우리 같이 배워봐요. 사랑. 영화로 사랑을 배웠어요. 아, 이 곡 전주를 들으니까 영사배 장항준 감독님이 생각나네요. 네. 아 참. 다음 주 영화 잠시 멈춤은 토이스토리 3로 돌아옵니다. 오늘의 끝곡이에요. 메모리 중에서 프로콜 하렘 화이터 쉐이드 오브 페일 띄우면서 저 인사드릴게요. 내일에서 만나요.

0: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 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잘 바디스컬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 가려움 76% 감소, 피지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잘 바디스컬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잘.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여름이 되면 거리에서 눈에 띄는 옷이 있습니다. 반소매의 화려한 꽃과 야자수, 열대 식물의 잎을 크게 담은 하와이안 프린트가 특징인 옷인데요. 이름 그대로 하와이에서 시작된 하와이안 셔츠, 알로하 셔츠라 불리는 옷입니다. 편안한 스타일 덕분에 보기만 해도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죠. 이렇게 알록달록한 무늬의 넉넉한 옷에 반바지를 입거나 파란색이 들어간 상의를 입으면 한여름 리조트에 온 듯한 분위기가 완성됩니다.

비행기를 타지 않아도 어딘가로 떠나지 않아도 휴양지 기분은 낼 수 있죠. 열대식물의 잎이나 커다란 꽃무늬가 선명한 옷을 입고 시원한 음료 한 잔을 손에 들면 집 앞 카페도 근사한 여름 휴양지로 변할 수 있습니다. 옷차림 하나가 마음도 분위기도 시원하게 바꿔주는 건데요. 밝은 무늬 하나, 편한 옷 하나, 느긋한 표정 하나. 이렇게 사소한 것에서부터 기분 전환은 시작되겠죠.

들리나요? 선물 받은 하루의 시작.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피아니스트 김정원입니다. 7월 16일 목요일 아침의 첫 곡은 I Love You For Sentimental Reasons, 넷 킹 콜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여행을 떠나는 가장 쉬운 방법 가운데 하나는 옷을 바꿔 입는 일인지도 모르겠어요. 이 하와이안 셔츠 한 벌, 시원한 샌들 하나만으로도 마음은 벌써 휴양지에 가 있죠. 밝은색 옷을 입으면 기분도 좀 밝아지고 시원한 소재를 입으면 더위도 좀 견딜만해지는 것 같고요. 음악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몇 분 동안 흘러나오는 선율 하나가 순식간에 우리를 또 다른 계절이나 다른 풍경으로 데려다주기도 하잖아요. 오늘은 마음속에 시원한 바람 하나 품고 조금 여유로운 걸음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와이안 원피스 너무 시원해 애정한다고 해피아워님이 동감해 주셨네요. CBS 마가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는 애플리케이션 레인보우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파가니니의 발린과 기타를 위한 소나타 오프 3의 6번 2단추 가운데 1악장 안단테를 보내드렸습니다. 길샤메 발린과 웨란 쥬엘즈의 기타 연주였습니다. 최선을 다하자 태연님이요. 정원님 다음 주 월요일에 천연비누 원데이 클래스 신청했어요. 수강비도 너무 저렴하고 예쁜 비누가 진짜 많아요 하셨네요.

아, 저도 가끔 가다가 저번에 공연 끝나고 어떤 아당님께서 선물로 천연비누 만드셨다고 주신 게 있는데 잘 쓰고 있습니다. 아, 정말 비누가 예쁘고 또 천연비누라서 또 얼굴에도 좋을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아침마다 잘 쓰고 있는데 잘 배우셔서 이쁜 비누 만드시기 바랍니다. 자, 청취자 참여 안내해 드릴게요. 휴대폰 문자 메시지는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짧은 사연은 50원, 긴 사연은 100원이 부과됩니다. 그리고 모바일과 PC에서 CBS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방송도 쉽게 들으시고 문자 참여도 무료로 하실 수 있습니다.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인스타그램 계정 주소는 아당 CBS 영문으로 ADANG CBS 쭉 풀어서 쓰시면 되고요. 저희 프로그램 공식 홈페이지로 들어오시거나 아니면 포털 사이트에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검색하셔도 인스타그램으로 연결됩니다. 또 매일 만나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에는 쇼팽의 왈츠 전곡을 순서대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카라님이 저는 오늘 등짝에 커다란 꽃잎 프린팅되어 있는 티 입고 나왔는데 나름 시원하고 이뻐 보인다 하시네요. 하와이안 셔츠 입고 휴가 가고 싶어요 하셨습니다. 아, 등짝에 커다란 꽃잎 프린팅 상상만 해도 시원하고 예쁠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시커먼 셔츠를 입고 나왔는데 내일은 밝게 입고 나와야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요.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교회일번호 339 가운데 다섯 번째 곡 주를 찬양하라 라우다테 도미눔 보내드릴게요. 소프라노 루치아 폽의 노래 그리고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와 암브로시안 싱어즈의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볼프강 아마데우스 모차르트의 구도자를 위한 저녁 기도 교회번호 339 가운데 다섯 번째 곡 라우다테 도미눔 주를 찬양하라. 소프라노 루치아 포베의 노래와 제르지 피셔가 지휘하는 잉글리시 챔버 오케스트라 그리고 암브로스 젠싱어즈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 몇 년간의 일을 돌이켜볼 때마다 나는 참 운이 좋았다고 느낀다. 처음 게스트하우스를 시작했을 때부터 좋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이다. 동업자는 원래 내 하우스메이트였다. 쉐어하우스를 성공적으로 운영한 뒤 우리는 게스트하우스 1호점을 함께 시작했다. 2호점 오픈을 준비하고 있을 때 그가 본업 때문에 너무 바빠지면서 나 혼자서 운영하는 방식을 고민한 적이 있었다. 한때 그는 적극 찬성하며 도와주었다. 한국인이 아니라 임대 계약을 체결하기 힘든 나를 위해 망설임 없이 자기 신분증을 내어주며 보증인이 되어주었고 함께 집을 보러 다녔으며 심지어 돈도 안 받고 인테리어를 해주었다. 그의 어머니를 만난 뒤 그런 선량함과 따뜻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알았다. 그의 어머니가 준 인생의 선물이었던 것이다. 처음 가족들과 식사를 할 때 그의 어머니가 내게 물었다. 서울에서 혼자 떨어져 지내면 가족들이 많이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나는 어머니께 내 가족사에 대해 이야기했다. 초등학교 때 부모님이 이혼한 뒤 생모를 한 번도 만나지 못했고 고모가 나를 키워주었다는 것을.

내 이야기는 어머니의 보수적인 세계관을 뒤흔들었던 것 같다. 엄마가 없다는 내 말에 귀가 먹먹해져 고모가 30년간 나를 정성껏 키워주었다는 뒷이야기는 음소거가 되었던 걸까? 그날 이후 내 동업자의 어머니에게 나는 밥도 못 얻어먹고 자란 불쌍한 아이가 되었다. 하지만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그날 먹고 싶은 음식으로 하루 동선을 짜고 해외여행 계획도 식당 영업시간에 맞춰 짠다. 미팅이 있을 때는 차가 막힐 경우를 대비해 미리 먹을 걸 준비해서 배를 채운다. 잘 먹고 배부르게 살자는 나를 열심히 살게 하는 좌우명이라고 할 수 있다.

동업자의 어머니는 마포에서 용산으로 아들을 만나러 올 때마다 반찬과 국을 한아름 준비해왔고 그 중에는 내 몫도 있었다. 내가 그의 집에서 이사를 나온 후에도 어머니는 먼저 아들 집에 음식을 가져다 놓은 뒤 다시 20분을 걷고 3층 계단을 올라와 내 집 문 앞에 음식을 두고 가셨다. 나를 방해하지 않는 건 그녀만의 배려였다. 동업자는 김밥을 좋아하지 않지만 내가 좋아하는 걸 알고 일부러 만들어주셨고 내가 대만에 갈 때마다 김밥과 반찬을 싸서 챙겨주셨다. 출국 비행기가 아무리 이른 시간이라 해도 문을 열면 언제나 삶은 달걀 두 개와 김밥이 든 도시락이 놓여 있었다.

오늘 따뜻한 이야기 뒤에 들은 이 기타 선율은 더욱더 따뜻하게 들리는데요. 페르난도 소르의 격려 위안 오프 34 가운데 1악장 칸타빌레를 줄리안 브림과 존 윌리엄스의 기타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제가 음악에 앞서 소개한 이야기는요. 이태원 사는 대만 여자 칼럼니스트 썸머의 책 썸머의 게스트하우스 일기에서 일부분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이방인으로 살아갈 때 얼마나 힘든 일이 많겠어요. 그런데 참 썸머 씨는 좋은 친구를 만났고 그 친구의 어머니가 이렇게 따뜻한 분이셨고 또 썸머 씨를 잘 키워준 그 고모도 정말 감사한 분이고요. 썸머 씨 인생에는 참 은인들이 많네요. 어떤 분이 그런 말씀 제게 하셨어요. 내가 산 인생은 결국 내가 만난 사람들이다. 그러면은 이 어머니는 그 타인의 인생 그 한 부분을 얼마나 따뜻하고 풍요롭게 만들어주신 거겠어요. 이 친구 어머니가 싸주신 그 음식. 이 더운 날에도 또 배려해서 조용히 그 문 앞에 김밥과 삶은 달걀을 놓고 가신 그 사랑이 얼마나 썸머 씨의 삶을 따뜻하게 해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를 뭐 거창하게 도와준 못하더라도 이렇게 안부 묻고 또 밥 한 끼 챙겨주는 그런 다정함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은 욜로님의 신청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곡이죠.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I Ask of You 곡을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 그리고 바리톤 브린터 페레 노래로 함께 듣겠습니다.

뮤지컬 오페라의 유령 가운데 All Eyes of You 앤드류 로이드 웨버의 음악이었고요. 욜로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오늘 들으신 버전은 소프라노 르네 플레밍과 바리톤 브린 터펠의 노래였습니다. 우리가 늘 듣던 간드러지는 크리스틴의 목소리는 아닌데 또 굵직한 매력이 있는 소프라노 플레밍의 목소리였습니다. 반가운 사연이 도착했습니다. 5744번님 청취율 조사 전화 받으셨대요. 아름다운 당신에게라고 똑똑히 말했어요.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아, 뭐 어차피 나올 만큼 나오겠지만요. 이렇게 뭔가 조사 받았다는 전화 받았다는 말씀을 전해주시면 조금 든든해져요. 감사드립니다. 5744번님. 자, 이어지는 순서는 클래식 전곡 감상 시간입니다. 왈츠 하면 모두 경쾌하고 화려할 것 같지만 오늘 만나실 쇼팽의 왈츠 3번 A단조는 또 전혀 다른 분위기를 들려줍니다.

같은 그 오프스 34에 속한 세 곡 가운데 가장 서정적이고 내면적인 작품이고요. 춤곡이라기보다 한 편의 시를 읽는 듯한 쇼팽 특유의 정서를 품고 있습니다. 화려한 기교보다 담담한 선율, 그리고 그 안에 스며있는 쓸쓸함이 아주 매력적인 쇼팽의 왈츠 3번 A단조 오프스 34. 오프스

쇼팽의 왈츠 A단조 오프스 34의 2 곡을 마리아 중앙 프레스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채아님이 헤어질 수밖에 없는 연인과 추는 마지막 왈츠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 너무 멋진 상상 해주셨네요. 이렇게 음악 들으면서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렇게 평을 써주시면 전 참 기분이 좋아요. 그러네요. 그런 느낌도 듭니다. 사실 이 왈츠는요. 1831년경에 작곡됐는데 쇼팽이 폴란드 망명 직후에 그 외로움과 향수를 담아서 작곡한 곡입니다. 당시 쇼팽은 조국을 떠나서 파리에서 예술적인 그 정체성을 확립하던 시기인데요. 얼마나 고독했겠어요. 자, 이어지는 음악은요. 꽃같은 날들님이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세자르 프랑크의 바이올린 소나타 A장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 듣겠습니다. 바이올린 소나타지만 피아노 파트가 정말 어려워서요. 피아노와 바이올린을 위한 소나타라고 하죠. 제임스 헤네시의 바이올린과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듣겠습니다.

프랑크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A장조 가운데 4악장 알레그레토 포코 모소를 제임스 헤네스의 바이올린, 앤드류 암스트롱의 피아노 연주로 들었습니다. 꽃같은 날들님의 신청곡이었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1부 끝곡은 우리에게 익숙한 멕시코 민요 라 쿠카라차 준비했습니다. 이 곡은 멕시코 혁명 시기에 널리 불린 대표적인 민요인데요. 트리오 로스판초스의 노래로 보내드립니다. 이 곡 듣고 우리는 잠시 후 2부에서 다시 만나죠. 시간이 좀 뜨나요? 이 라쿠카라차라는 말은 원래 바퀴벌레라는 뜻이에요. 이 말이 스페인어로 바퀴벌레인데 걷지 못하는 바퀴벌레의 모습이 당시 사회나 인물을 풍자하는 그런 상징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음악 들으시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죠.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세 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2부 첫 곡은 양명문 씨 변훈곡 명태. 참 재미난 우리 가곡이죠. 배로님이 신청해 주셨고요. 바리톤 오현명의 목소리로 보내드렸습니다. 명태하면 바리톤 오현명이죠.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주 아름다운 당신에게 찾아드리는 공연 선물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의 리사이트리얼입니다. 김동현은 만 19세의 나이로 2019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 3위에 오른 실력파 연주자죠. 피아니스트 다우만츠 리에핀스와 함께 멘델손, 그리그, 코언골트의 바이올린 소나타 등을 연주합니다. 7월 16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예술의 전당 챔버홀입니다. 송안훈 지휘의 군포 프라임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공연에 여러분들 초대합니다. 세계적인 하피스트 미르암 슈레더의 협연으로 최우정 작곡의 보허자 리사운즈,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4번 등을 들려줍니다. 7월 18일 토요일 저녁 7시 30분 군포문화예술회관 수리홀입니다. 차세대 클래식 주역들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영 오디세이 베토벤 공연이 열립니다. 바이올리니스트 박원민, 진영훈, 윤혜원과 피아니스트 박영성이 함께 베토벤의 바이올린과 피아노를 위한 소나타 5번 봄, 6번 그리고 7번 영웅을 함께 연주합니다.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금호아트홀 연세입니다. 당신의 이야기와 음악으로 이루어지는 부천시립합창단 공연에 초대합니다. 지휘 김선아, 사회 임석헌, 문지원의 카혼 연주로 박문희의 그대 있음에, 대중가요 제주도 푸른 밤, 마법의 성 등을 들려주죠. 7월 2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부천아트센터 콘서트홀입니다. 공연 선물 원하시는 분들은요, 공연 제목과 함께 반드시 본인 성함을 적으셔서 유료 문자 샵 939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스콧 조플린의 파인애플 웨크, 이삭 펄만의 바이올린과 앙드레 프레빈의 피아노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아까 1부에서 망고 아빠님이 작품 번호는 작곡가가 만들면서 정하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 발표 순서대로 후대인들에 의해 정해진 걸까요? 라고 물어오셨어요. 아유, 좋은 질문 해주셨어요. 왜냐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거든요. 이 클래식 음악을 처음 접하면 또 가장 어렵게, 괜히 더 어렵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작품 번호인데요. 간단히 설명드리면 우선 가장 많이 보이는 게 OP잖아요. 오프스. 라틴어로 작품이라는 뜻인데요. 이 많은 분들이 이 번호를 작곡을 한 순서라고 생각하시지만 꼭 그렇진 않습니다. 오프스 번호는 대부분 악보가 출판된 순서를 기준으로 붙어서 젊은 시절에 쓴 곡을 만약에 나중에 출판하면 작곡은 먼저 했는데도 작품 번호는 더 뒤에 번호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또 모차르트의 작품을 보면 오프스 대신에 K331 쾌헬 번호, 제가 488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쾌헬 번호는 쾌헬이라는 음악학자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모차르트가 생전에 그 많은 작품을 써놓고 작품 번호를 체계적으로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후대의 음악학자가 평생의 작품을 가능한 한 작곡된 순서대로 정리하면서 번호를 붙였어요. 그래서 쾌헬 번호는 모차르트의 작품 목록의 몇 번째 작품인가를 알려주는 일종의 도서관 목록 번호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쉽고요. 이 이야기. 슈베르트의 도이치 번호도 같은 원리입니다. 여기서 D, 도이치는 독일의 도이치가 아니라 슈베르트 연구의 권위자인 도이치 박사의 머리 글자고요. 역시 후대에 이 작품들을 정리하면서 붙였어요. 그리고 작곡 순서대로 정리하긴 했습니다. 도이치 번호는. 또 바흐는 다르죠. 바흐 작품 번호라는 것은 BMW가 아니라 BWV인데요. 이 번호는 또 작곡 순서가 아니라 장르별로 분류한 번호예요. 그래서 또 이 베베파우라고 하는 이 번호는 작다고 해서 반드시 먼저 작곡된 곡은 아닙니다. 결국에 작품 번호는 모두 같은 의미가 아니에요. 오프스는 주로 출판 순서,

쾨헬과 돌츠버너는 후대 음악학자가 정리한 작품 목록 번호, 그리고 BWV는 장르별 분류 번호처럼 작곡가마다 기준이 좀 다른 거죠. 아무튼 클래식 음악의 작품 번호를 만나시면 이건 곡의 주소 같은 거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은 제목의 작품도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고 또 작곡가의 작품 세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페라 속 아리아를 통해 다양한 인물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 아리아의 초상. 오늘은 자코모 푸치니의 오페라 라보엠을 만나보겠습니다. 라보엠은 가난한 젊은 예술가들의 사랑과 우정을 그린 작품입니다. 화려한 영웅도 거대한 사건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청춘들의 사랑과 이별을 통해 우리가 한 번쯤 지나온 가장 아름답고도 가장 슬픈 시절을 노래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 가운데 하나로 남아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등장인물들을 만나보겠습니다. 로돌포는 가난하지만 열정 넘치는 시인입니다. 다락방에서 시를 쓰며 살아가지만 현실은 늘 궁핍합니다. 미미를 사랑하지만 자신의 가난 때문에 그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괴로워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미미는 이웃집에 사는 수혜공 처녀입니다. 본명은 루치아지만 모두가 미미라고 부릅니다. 결핵을 앓고 있지만 소박한 일상 속에서도 사랑과 아름다움을 잃지 않는 따뜻한 영혼입니다. 마르첼로는 로돌포의 가장 친한 친구인 화가입니다. 무제타와 헤어졌다 다시 만나는 사랑을 반복하지만 정이 많고 친구를 아끼는 인물입니다. 무제타는 화려하고 매혹적인 여인입니다. 겉으로는 자유분방하고 도발적으로 보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따뜻한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쇼나루는 음악가입니다. 친구들 가운데 가장 현실적이고 생활력이 뛰어나며 어려운 살림을 책임지는 역할을 합니다. 또 콜리네는 철학자요. 말 쓰는 적지만 누구보다 깊은 우정을 지닌 인물로 그게 마지막에는 자신의 낡은 외투까지 내어놓으면서 친구를 돕습니다. 1830년대 프랑스 파리의 라탱 지구. 크리스마스 이브를 앞둔 어느 추운 겨울밤입니다. 좁고 허름한 다락방 하나에 네 명의 젊은 예술가들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인 로돌포, 화가 마르첼로, 음악가 쇼나르, 그리고 철학자 콜리네. 가난은 늘 그들의 곁에 있었지만 유머만큼은 잃지 않았습니다. 땔감이 없으면 원고를 태워 불을 피우고, 밀린 집세 독촉이 찾아와도 재치 있는 농담으로 웃어넘기는 사람들입니다. 그날도 쇼나르가 어렵게 구해온 돈으로 오랜만에 크리스마스 이브를 축하하기 위해 카페 모미스로 향하기로 합니다. 하지만 로돌포만은 원고를 마무리해야 한다며 홀로 다락방에 남습니다. 그때 누군가 문을 두드립니다. 이웃집에 사는 처녀 미미였습니다. 촛불이 꺼졌다며 불을 빌리러 왔던 그녀는 계단을 오르다 심한 기침을 하며 잠시 방 안에서 쉬게 됩니다. 잠시 뒤 돌아가려던 순간 미미는 방 열쇠를 떨어뜨리고 바람에 촛불마저 다시 꺼지고 맙니다. 깜깜한 어둠 속 두 사람은 함께 열쇠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연히 서로의 손끝이 맞닿는 순간 로돌포의 마음속에도 사랑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깨젤리다 마니나 그대의 찬손. 아, 전 듣기만 해도 이 멜로디 듣기만 해도 정말 가슴이 막 설레고 벅차요.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리고 헤어베트 폰 카라얀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 했고요. 그대의 찬손. 아, 이진희님이 미미는 수족냉증이라고 말씀해 주셨네요. 그리고 양철붕님은 대학교정에서 계단에서 부딪힌 남녀 학생이 책을 주워주면서 삐리리 하는 그런 고전처럼 열쇠 찾다가 손이 닿아서 삐리리.

팬님은 요즘 같으면 열쇠 대신 핸드폰 떨어뜨림이지 않을까요? 했는데 아, 그건 좀 깨네요. 열쇠 떨어뜨려서 줍는 게 훨씬 이야기가 예쁘네요. 핸드폰 떨어뜨린 거는. 자, 로돌포는 미미의 차갑게 식은 손을 조용히 감싸줍니다. 그리고 짐짓 태연한 척하며 지금은 열쇠보다 서로를 먼저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이어 자신이 누구인지 들려주겠다며 가난하지만 시인으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을 노래합니다. 지갑은 비어있지만 꿈만큼은 누구보다 풍요롭다고. 그의 고백에는 허세가 아니라 청춘만이 지닐 수 있는 순수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노래를 마친 로돌포는 이제 미미에게 묻습니다. 이번엔 당신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세이미 끼야마노 미미. 사람들은 나를 미미라 부르죠.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장현아님이 작년 12월 마티네 콘서트의 기억이 새록새록 겨울에 만났던 작품이라 그런가 봐요. 시원해지는 기분이네요 하셨어요. 그렇죠. 라보의 맘에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떠올리고 이 겨울이 생각나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아껴뒀다가 겨울까지 가서 그때 해야 될까 했는데 아, 또 이 한여름에 하는 라보엠도 시원함을 또 선사할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제가 마음속에 아껴둔 작품인데요. 자, 수줍게 미소 지으면서 미미가 대답합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미라고 부르는데요. 제 본명은 루치아예요. 그녀는 자신이 술을 놓으며 살아가는 평범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백합과 장미를 수놓는 일을 좋아하고 다락방 작은 창으로 스며드는 첫 봄햇살을 가장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화려한 고백은 아니었지만 그 소박한 이야기 속에는 삶을 향한 따뜻한 애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어느새 서로의 마음속으로 조금씩 걸어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창밖 골목에서 먼저 내려간 친구들이 로돌포를 부르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잠시 기다리라고 대답한 로돌포는 다시 미미를 바라봅니다. 창문 사이로 스며든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은은하게 비춥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더 이상 자신들의 마음을 숨기지 않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친구들이 기다리는 카페 모미스로 향합니다.

오 수아베 판출라, 오 사랑스러운 아가씨. 테너 루치아노 파바로티와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였습니다. 헤베트 폰 카라얀지가는 베를린 필하모니 오케스트라 연주가 함께했고요. 자, 이제 2막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의 파리. 라탱 지구 거리는 축제 분위기로 가득합니다. 장난감 장수의 외침, 노점상들의 호객 소리, 거리에서 뛰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까지 도시는 설렘으로 들떠 있습니다. 로돌프는 미미에게 예쁜 리본이 달린 작은 모자를 선물하고 두 사람은 팔짱을 낀 채 친구들이 기다리는 카페 모미수로 들어섭니다. 친구들도 미미를 반갑게 맞이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화려한 옷차림의 한 여인이 늙은 부호 알친도로와 함께 카페 안으로 들어옵니다. 마르첼로의 옛 연인 무제타였습니다. 무제타는 자신을 애써 외면하는 마르첼로를 바라보며 일부러 더욱 화려하고 도발적으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겉으로는 자신의 아름다움을 자랑하는 노래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마르첼로의 마음을 다시 흔들기 위한 노래였습니다.

Quando Menvo Soleta, 무제타의 왈츠 보내드렸습니다. 소프라노 엘리자베스 하우드의 노래였습니다. 무제타의 노래는 결국 마르첼로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그녀에게 다가갑니다. 무제타는 신발이 아프다면서 알친도로를 심부름 보내고 그 틈을 타서 마르첼로와 다시 화해합니다. 뒤늦게 돌아온 알친도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 모두의 계산서를 떠안게 되고 젊은 예술가들은 웃음 속에 카페를 빠져나갑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사랑도 우정도 그리고 젊음도 가장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찬란한 밤은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몇 달의 시간이 흐르고 계절은 다시 겨울이 되었습니다. 무대는 파리 외곽의 관세청 검문소 앞. 짙은 안개와 눈발이 흩날리는 새벽입니다. 그 사이에 미미의 기침은 더욱 깊어졌고 로돌프와 미미의 관계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로돌프는 사소한 일에도 질투를 하고 미미에게 차갑게 대합니다. 상처 입은 미미는 결국 마르첼로를 찾아와 괴로운 마음을 털어놓죠. 마침 잠에서 깬 로돌프가 밖으로 나오고 미미는 몸을 숨긴 채 두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때 로돌프는 비로소 자신의 진심을 털어놓습니다. 사실은 미미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점점 깊어지는 그녀의 병이 두려웠고 무엇보다 자신의 가난 때문에 그녀를 제대로 돌볼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괴로웠다고 말입니다. 숨어있던 미미는 참았던 기침을 끝내 터뜨리고 맙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마음을 모두 확인합니다. 하지만 사랑만으로는 현실을 이길 수 없다는 사실도 함께 깨닫습니다. 미미는 담담하게 이별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조용히 노래합니다. 내가 기쁘게 떠나왔던 그 집으로 이제는 혼자 돌아가겠습니다.

내가 기쁘게 떠나온 그 집으로 소프라노 미렐라 프레니의 노래였습니다. 같은 시각 저편에서는 전혀 다른 풍경이 펼쳐집니다. 마르첼로와 무제타가 서로에게 물건을 집어던지며 크게 다투고 있는 것입니다. 한쪽에서는 조용한 이별이, 다른 한쪽에서는 뜨거운 싸움이 이어집니다. 푸치니는 서로 다른 두 사랑의 모습을 한 무대 위에 나란히 놓으며 깊은 대비를 만들어낸 거죠. 다시 계절은 흘러 처음 두 사람이 사랑을 시작했던 바로 그 다락방입니다. 로돌포와 마르첼로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하지만 마음속에는 여전히 미미와 무제타를 향한 그리움만이 남아있습니다. 쇼나르와 콜리네는 초라한 음식을 들고 들어오고 내 친구는 일부러 웃고 떠들며 가난을 잊으려 합니다.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립니다. 무제타였습니다. 그녀는 다급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미가 계단 아래에서 쓰러졌다고. 죽음을 앞둔 미미는 마지막 순간 로돌포가 있는 이 다락방을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친구들은 저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나섭니다. 무제타는 귀걸이를 팔아 약을 사러 뛰어나가고 마르첼로는 의사를 부르러 갑니다. 그리고 콜리네는 오랫동안 자신과 함께했던 낡은 외투를 전당포에 맡기기로 결심합니다. 마치 오래된 친구에게 작별을 고하듯 그는 조용히 노래합니다.

콜린 에이아리아, 낡은 외투여 잘 가게. 베이스 니콜라이 갸우로프의 노래로 보내드렸습니다. 방 안에는 이제 로돌포와 미미만이 남았습니다.

두 사람은 처음 만났던 그날 밤을 떠올립니다. 꺼져버린 촛불, 잃어버린 방열쇠, 그리고 차갑게 얼어있던 손. 마치 처음 만난 그날로 돌아간 것처럼 미미는 평온한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잠시 뒤 약을 구해 돌아온 친구들은 방 안에 이상하리만큼 고요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친구들의 침묵 속에서 모든 것을 깨달은 로돌프는 미미의 이름을 절규하듯이 부르면서 그녀의 곁에 무너져 내립니다.

0: 라버엠에는 영웅도 거창한 역사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작품이 13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이렇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오페라로 남아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한 번쯤 로돌포였고 또 한 번쯤 미미였던 시절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는 자코모 푸치니 오페라 라보엠을 함께 만나봤습니다. CBS 음악 FM 피아니스트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최강희의 영화음악을 진행하는 최강희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감동을 그대로 이어서 잠시 후 11시에 만나요.
0: 오늘 아리아의 초상에서 함께한 오페라 라보엠은 1896년 이탈리아 토리노에서 초연되었습니다. 초연 당시 지휘를 맡은 사람은 훗날 20세기를 대표하는 거장이 되는 젊은 지휘자 아르투스 토스카닌이었죠. 이 작품은 원래 프랑스 작가 앙리 미르주의 소설 보헤미안 삶의 전경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푸치니의 대표작이 되었죠. 뭐 레온 카발로도 같은 원작으로 오페라를 만들긴 했지만요. 다음 주 아리아 초상도 기대해 주고요. 지금까지 피아니스트 김정원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아침 9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아름다운 당신에게.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서울에서 방송하는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CBS FM은 아름다운 음악, 좋은 음악을 통해 청취자 여러분께 사랑과 기쁨을 드리기 위해 방송 제작자 모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CBS의 편성 책임자는 변희철 콘텐츠 본부장이며 광고 책임자는 최승진 마케팅 사업 본부장입니다. C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지키고 있습니다. FM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아름다운 라디오 93.9 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침대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침대가 4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과 땅을 펼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나라, 이 땅에서 오늘 제헌절 78주년을 맞이합니다. 주께서 보이신 사랑과 공의를 따라 우리도 거룩한 뜻을 펼치며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7월 17일 제헌절 일부의 문을 엽니다. 오늘 함께할 첫 찬양은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찬송입니다. 임마누엘 목사 중창단의 곡으로 함께하고요. 이어서 너 시험을 당해 김의배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합니다. 생명의 양식. 이사야 44장 8절 상반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겁내지 말라. 내가 예로부터 너희에게 듣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

주님은 우리를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당신이 하신 일을 하나하나 알리셨습니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서울 모태탑 창단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이어서 이장희의 음성으로 보아라 저 하늘에 247장 찬송 전해드리고요. 챔버 코럴의 곡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함께합니다.

주님, 오늘도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와 함께합니다. 중보 기도하실 분은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기도문 남겨주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에 글을 올려주셔도 좋겠습니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강화자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그에 앞서서 들으신 곡은 어느 민족 누구게나 임현모와 크로스웨이 선교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아롱별님, 오늘은 제헌절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법, 주님의 법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인도하소서 보내주시면서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청해 주셨는데요. 대학합창단의 곡으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들풀님, 지난 겨울부터 내가 매일 기쁘게 거의 하루도 빠짐없이 함께 해주고 계시죠. 명희님, 이 시간을 힘겹게 겨우 따라왔는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먼저 만나는 날들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계획을 예비하셨는지 정말 몰랐습니다. 매일 조명해 주시는 말씀과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주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와 함께 하시면서 주님과 더욱더 가깝게 만나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왔음을 고백하시는 그 마음이 참 아름답습니다. 바람꽃님, 매일 기쁘게 듣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보내주셨고요. 휴대전화 뒷번호 8318번 처음 글을 보내주셨네요. 외국에서 살다 잠시 한국에 들어와 새벽기도 가는 길입니다. 제가 다니는 한인교회는 새벽기도가 없어서 늘 갈급함이 있었는데 이렇게 새벽기도에 갈 수 있음이 참 감사한 날입니다. 이 세상 위해 더욱 간절히 기도하길 소망하며 은혜로운 하루 보내세요 하고 보내주셨어요. 반갑습니다. 8318번님 사시는 곳이 어딘지는 모르지만 전 세계 어디에서나 내가 매일 기쁘게 만나실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시죠? 예수님, 사랑님, 사랑이신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니 세상에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샬롬. 담대하라, 다윗과 요나단의 찬양을 청해 주셔서 보내드리고요. 이어서 손영진의 찬양입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으로 함께하는 이 시간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참여하시는 방법 CBS 홈페이지 라디오 클릭하시고 음악 FM에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시면 되고요. 게시판에 신청곡과 함께 사연 남겨주십시오. 방송 듣는 중에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의 게시판 이용하셔도 되고요. 휴대폰 문자메시지 보내실 분들은 짧은 글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십시오.

0: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CBS 합창단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0: 박운성님께서 청하신 살아계신 주 향기로운 나무의 찬양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함께합니다.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뵐게요.

0: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1: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생명을 살리는 세계 최고의 바이오 그룹 한바이오가 5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의 문을 엽니다. 2부의 첫 곡은 찬송가 37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임미정의 찬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웃음꽃님께서 여기에 모인 우리 듣고 싶다고 청해 주셨어요. 유턴의 찬양으로 함께합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한국기독교가정생활협회가 엮은 2026 가정예배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7월 17일 금요일 묵상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성경말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요절 말씀은 로마서 15장 16절 말씀입니다.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오늘은 복음의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란 제목으로 묵상합니다.

제사장은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품은 채 두 세계 사이에서 조용히 불을 지피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복음의 제사장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부릅니다. 화려한 칭호도 권위 있는 직책도 아니지만 그에게는 이 말만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는 이방인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자기 백성이 아닌 낯선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아름다운 예물로 올려드리기 위해 자신의 전 인생을 걸었습니다. 복음의 일꾼은 늘 앞에 서지 않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삶의 뒤편에서 기도로 주

경배하고 말씀으로 길을 닦으며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룬 것처럼 보이는 사역조차도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통해 이루신 일이라고 고백합니다. 복음의 제사장이란 자기 영광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남게 되는 길을 기꺼이 택한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자리에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고 위로하며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한 복음의 일꾼입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 안팎에서 묵묵히 등불을 밝히는 우리의 모든 수고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제사가 됩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전하는 주님의 제사장,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복음의 일꾼이 되어 날마다 하나님께 거룩한 제사를 드리게 하소서. 아멘.

빈들의 마른 풀같이 노성혜, 노형건, 코리안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번에 함께 하실 곡은 260장 찬송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박인수의 찬양으로 전해드리고요. 한명성의 곡으로 내 마음이 낙심되며 이어드립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1: 작은 자님, 기도문 보내주셨어요. 어디에서 사느냐에 집착하다가 누구와 사느냐가 희미해진 저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소서. 모든 순간, 모든 자리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경험하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아, 정말 공감이 되네요. 어디에서 사느냐에 집착하다가 누구와 사느냐가 희미해진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이 세대가 그러네요. 배달의 에미님, 처음 글 올려주셨어요. 선곡이 다 힐링이고 저를 향한 메시지며 위로네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글을 보며 제가 또한 위로받고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초병희님께서는 출석 체크해 주시면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루를 시작합니다. 보내주셨고요. 오두리님께서도 처음 글을 보내주셨는데요. 학교 급식실에서 근무하는 조리실무사입니다. 쓰러질 것 같은 무더위에 아이들 생각하며 맛있게 먹는 모습 보면 더운 것도 잊게 되네요. 곧 방학이라 그날만 기다리며 오늘도 출근길에 듣습니다. 일찍 출근하시는군요. 아, 얼마나 더우실까요? 불 앞에 계셔야 되잖아요. 아, 덕분에 우리 아이들은 또 건강하게 공부할 수 있겠네요. 감사합니다. 천국 나그네님, 1년 만에 그리운 손자, 타국에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학업과 야구 잘하고 귀국했나 봅니다. 오늘 저녁에

함께 식사하시는군요. 응원하고 있다고 전해주십시오. 야곱의 축복을 신청을 해주셔서 보내드릴게요. 마침 또 배상진 님께서도 야곱의 축복을 국악 버전으로 듣고 싶다고 청해주셔서 샘의 찬양 야곱의 축복 준비했고요. 이어서 어모키 님께서 신청하신 스콧 브레너와 다윗의 장막의 찬양 나를 세상의 빛으로 보내드립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

대한민국 헌법 제2장 국민의 권리와 의무 중에서 제10조, 제12조 2항, 제19조를 전해드렸습니다. 1948년 오늘 공포된 대한민국 헌법, 이 한 줄을 쓰기 위해 헌신한 이들을 기억하며 이 날을 축하합니다.

주의 진리 위해 십자가 군기 마드리갈 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은 상지국의 뜻없이 무릎 꿇는 이명의 찬양으로 어둠의 권세에서 함께했습니다.

0: 은혜로운 찬송과 성가를 전해드리는 내가 매일 기쁘게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도 받습니다. CBS 홈페이지 라디오 음악 FM 내가 매일 기쁘게로 들어오셔서 게시판에 신청곡과 사연 남기셔도 되고요.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을 이용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짧은 글 50원, 긴 글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9390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인터넷 라디오 조이포유에서 다시 방송되는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샵 7997번으로 문자 보내시면 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경리

0: 서울 성북구에 있는 서경대학교는 79년 된 4년제 종합대학입니다.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4: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5: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1: 신축도
2: 리모델링도
3: 경동하우징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매트리스 한번 사려면 사실 좀 부담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베스트슬립에서 숙면을 구독 중이에요.
7: 월 3만원대에 누리는 5성급 호텔 침대의 편안함 베스트슬립 렌탈케어
6: 여러분도 이제 최고의 수면을 구독하세요. 베스트슬립
8: 쇼리실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0: 싱크볼 교체는
1: 아티잔.
0: 프리미엄 사각 싱크볼 아티잔 CJ 온스타일과 함께합니다.
2: 오늘도 소화불량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다제스가 전합니다.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소화 성분도,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4: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 가난한 자, 약한 자들의 힘이 되어주시는 주님. 이 세상에서 그런 주님의 공의를 조금이나마 실현하기 위해 만든 장치가 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헌절을 맞아 법의 중요함, 법의 방향 한 번이라도 더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끝곡은 유리정님께서 신청하신 크룩스의 나는 비록 약하나 보내드립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이명희였습니다.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0: 당신의 락토피 타임은 언제인가요? 눈 뜨자마자 아이와 함께 식사 전에 장 건강은 24시간 지켜야 하니까 락토핏은 꾸준히 앞서갑니다. 10년을 넘어 앞으로도
1: 오래오래 락토핏
0: 종근당 건강
2: 건강기능식품.
3: 안녕하세요, 에피트 모델 임시안입니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밋밋하고 평범한 아파트에선 담을 수 없는 우리만의 특별한 라이프 스타일을 가진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에피트에 살아야 돼. 넥스트 라이프 플랫폼 에피트.
4: 떴다 떴다 고양시. 고양시가 문화성지로 떴다. 초대형 콘서트 고양콘과 GTX로 더 가까워진 접근성. 다양한 전시, 축제가 어우러진 트렌드의 도시. 문화성지로

0: 세계가 찾는 무대 고향콘의 도시 문화성지로 떴다 고향 특례시
1: 아름다운 라디오 93.9MHz CBS 음악 FM입니다. HLKY
2: 장수하세 건강하세 장수는 별이 다섯 장수 돌쇼파
3: 별이 다섯 개
1: 면역력에 좋은 장수 돌쇼파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회복 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넘어진 다음 다시 일어서는 힘. 보통은 무너지고 깨진 순간들이 많을수록 이 힘이 세지죠. 이번 주 지내는 동안 뜻대로 안 된 일도 많았지만 여기까지 걸어온 것만으로도 회복 탄력성, 이미 우리는 이 힘을 쌓았다 생각하려고 합니다. 재연절 아침 CBS 라디오 정미나의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통신 사이버대에서 수 실력자 나의 꿈을 숭 실력 발휘 쏴 수 실력자 내 실력이 숭 실전으로 쏴 쏴 쏴 숭 쏴 실전형 커리큘럼 숭 실력자 숭 쏴 통신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여러분은 잘 지내고 계시죠? 아, 제가 여러분께 너무 면목이 없습니다. 진짜로. 차라리 팔이나 다리에 상처가 났으면 방송에 지장이 없을 텐데 하는 생각이 여러 번 들더라고요. 근데 소리에 이상이 생기니까 어휴, 지장이 이만저만이 아니고 참 민망하다. 하지만 컨디션은 좋아서 마이크 앞에 계속 자리 지키고 있으니까요. 청취자 게시판 보면서 여러분이 혹시 무슨 일 있어서 제게 SOS 청하시면 얼른 등장하겠습니다. 아침부터 예쁘지 않은 목소리는 네, 오늘 이만 여기까지. 한 가지 공지사항만 미리 말씀드릴게요. 이제 내일과 모레 토요일과 주일은 녹음 방송으로 진행합니다. 내일은 우리 1부 끝곡으로 트는 팝 가스펠들 있잖아요. 그 곡들로 1부를 채워드리고 주일의 1부는 CCM 특집으로 진행하려 하니까 미리 알아주시고요. 예, 오늘도 좋은 곡들로 가득 채웁니다.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대학교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피부과 그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성원 에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성원 에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5: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3: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9: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0: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참. 메디힐 토너
1: 패드.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0: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0: 지금 홈픽해.
2: 홈픽.
0: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2: 홈픽.
0: 홈픽.
3: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플랜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플랜트 롤펜.
4: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5: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1: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0: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그대와 여는 아침 김윤주입니다. 잔소리 듣고 입이 한 주먹만큼 나와 있다가도 밥 숟가락 위에 반찬 하나 얹어주면 마음이 좀 누그러질 때가 있어요. 내가 잘 먹는 반찬, 좋아하는 반찬을 누가 내 앞으로 슬며시 밀어줄 때 그 사소함이 꽤 감동이죠? 마주 앉아 허기를 달래다 보면 상했던 마음 별거 아닌 듯 스르르 풀려버리기도 합니다. 반찬 하나 얹어주고 맛있는 거 밀어주고 미우나 고우나 역시 내 사람들과 함께 밥상 마주하는 시간만큼 힘나는 건 없어요. 오늘 아침 입맛 돌게 하고 기분까지 돋워줄 노래들 슬쩍슬쩍 얹어드리고 밀어드릴 테니까 주디스는 그저 맛있게만 즐겨주세요. 저는 먹는 것만 봐도 배부르다 하는 마음으로 옆에 있을게요.

0: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 첫 곡은 풀스 가든의 레몬트리 전해드렸어요. 0702님 최애 반찬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진미채랑 오징어 도라지 초무침 애정합니다. 아 맛있겠다. 저는 메추리알 장조림이요. 너무 좋아합니다. 사실 지난주에도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또 하려고 어제 마트에서 메추리알 사다 놨어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 않는 것 같아요. 너무 맛있죠. 아, 퀵실버님은 비록 일하는 휴일이지만 그래도 마음은 편안합니다. 이게 참 신기해요. 그 휴일에는 일하면 물론 쉬면 좋겠지만 일해도 그래도 평일보다는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아요. 그나마 다행이죠. 자, 휴일 아침입니다. 제헌절인데요. 오늘 일하시나요? 아니면 쉬시나요? 어떤 이유로든 이렇게 일찍 눈 뜨셨다면 아침 든든하게 챙겨 드시고 맛있는 반찬도 꼭 드시고 좋은 음악 함께 들으면서 금요일 같이 힘내서 시작해 볼까요?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안녕하십니까.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중현입니다. 응급 상황에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짧은 시간을 골든타임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아이를 낳고 기르는 것이 우리들의 밝은 미래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 가득한 사회 모두 함께 만들어 갑시다.
2: 기독교 대학의 글로벌 리더 백석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정수기, 공기청정기, 비데, 렌탈부터 관리까지 큐큐큐큐큐밍. 역시 렌탈은 현대큐밍이야.
1: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피부과학 용접봉의 세대교체 고려용접봉 그린 KR3000.

0: 덥고 습한 여름을 피해 에드워드리는 홈캉스를 즐깁니다. 왜?
1: 우리 집 공기는 나비엔이니까.
0: 제습환기 청정기가 습도를 낮추고 숙면 매트 사계절로 시원한 숙면 온도까지 여름을 쾌적하게.
1: 공기가 다르네. 우리 집 공기는 경동
2: 나비엔. 글레오?
3: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2: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3: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오스 커넥트와 6분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2: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0: 클렌저.
1: 밥맛 나는 세상 황정자, 이렇게 간편한 걸 왜 걸으시나, 이렇게 든든한 걸 왜 놓치시나. 고칼슘, 고단백, 저당까지 완전 균형 영양식 서루유 한 끼 식사 데일리 케어.
2: 본 제품은 특수 의료용도 식품으로 의사, 임상영양사 등 전문가와 상담 후 섭취하여야 합니다.
3: 여보, 오늘 마지막 출근은 어땠어요? 30년간 고생 많았어요. 이제는 해보고 싶은 일, 마음 가는 일 해봐요. 당신의 새로운 시작, 내가 제일 많이 응원할게요. 당신과 예, 그 이상의 행복을 잇습니다. 경력의 모든 순간, 이음길 HR.
4: 지금까지 반도체 클러스터는 예고편에 불과했다. 마침내 세계가 주목하는 SK하이닉스가 온다. 반도체 메가시티의 일렬에 산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동일 하이빌 파크밸리. 8월 오픈 예정, 1533-0589. 주식회사 동일토건.
5: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시대 시작됐다. 서울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6: 6년 연속 사이버대 신입생 등록 1위, 4년 연속 장학금 1위. 서울사이버대학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사이버.

0: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돌리 파튼, 케니 로저스, Islands in the Stream.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리앤 라임스의 블루였습니다. 0702님이 블루 들으면서 하니까 소고기 장조림이 당긴다고. 정말 고차원적이네요. 소우자라고 들으신 거예요? 정말 정말 고차원이다. 네, 소고기 장조림 맛있겠네요. 아, 침 넘어간다. 파커제이스님, 옥수토박이님께서 문의 주셨는데요. 오늘 설렘송 투표 없나요? 하셨는데 저희 제작진이 지금 레인보우에 투표창 열려고 하는데 레인보우 기능에 오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투표창이 올라가지 않고 있고요. 대신 공지사항에 레인보우 그 대화창 보면 맨 위쪽에 공지사항이 있거든요. 그곳에 오늘의 설렘송 세 곡 올려놨어요.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패트릭 스웨이지의 She's Like the Wind, 보이스 투맨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이렇게 세 곡이고요. 세 곡 중에서 가장 내 마음에 드는 노래 한 곡을 일단 투표창이 올라가기 전까지는 문자나 레인보우로 이유와 함께 보내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빨리 투표창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전송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문자 샵 9390, 우물정 9390, 인터넷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SBS 레인보우로도 설렘송 내 마음에 가장 꼭 뜨는 음악 골라주실 수 있고요. 사연과 신청곡도 보내주실 수 있습니다. 설레는 하루의 시작.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그대 아침 날씨 정보 김수진 기상 리포터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오늘부터 제헌절 연휴 시작인데 연휴 내내 비가 온다고 해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은데 좀 걱정이네요. 날씨 전해주세요.
1: 네, 정체 전선이 다시 활성화되면서 사흘간의 연휴 기간 동안 장맛비가 길게 이어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도 시흥, 김포, 인천에는 폭풍해일주의보가, 또 충남 보령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오늘은 주로 충청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적게는 5에서 많게는 60mm 안팎의 비가 내리겠고요. 주말인 내일부터는 전국으로 비가 더 확대되겠습니다. 특히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시간당 30에서 50,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 에는 최대 80mm 안팎의 극한 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서 산사태나 침수 등 호우 피해 없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주셔야겠습니다. 모레까지 중부에 최대 250mm 이상의 큰 비가 예상되고요. 경북에 최대 150 이상, 전북에 최대 100 이상, 전남 경남에 20에서 60mm 안팎의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서울과 원주 대구 32도, 대전 광주 31도로 비 소식이 있어도 여전히 습도 높은 무더위가 계속되겠고요. 밤에는 다시 열대야로 이어지는 곳이 많겠습니다. 현재 기온 서울 24.5도, 부산 25.9도, 광주 26.5도, 대구 27.1도입니다. 지금까지 그대 아침 날씨였습니다.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7월 17일 금요일 함께하고 계세요. 락웰의 Somebody's Watching Me 8887님 신청곡이었고요. 그 전에 비지스의 트레저디 9069님께 보내드렸습니다. 조윤진님, 연휴 내내 비가 와서 트레저디 비극인가요? 이 정도면 제가 우리 주디스에게 좋은 음악을 슬쩍슬쩍 이렇게 반찬처럼 얹어드리고 밀어드리는 게 아니고 주디스가 저에게 좋은 멘트를 막 반찬처럼 슬쩍슬쩍 얹어주고 밀어주고 하는 느낌이에요. 비가 와서 비극이라니 진짜 너무 좋잖아요. 보랏빛 양탄자님,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짐 챙겨서 움직이는 분들 정말 대단합니다. 그쵸, 서두르셔야죠. 사실 사흘 연휴면 길다면 길지만 또 비행기 타고 어딜 가자면 결코 길지 않거든요. 새벽부터 움직이셔야죠. 많이 어디 가시는구나. 오늘도 그 여아님, 평택에서 강원도로 초등학교 4학년 아들냄, 초등학교 3학년 딸냄과 저희 네 식구 당일치기 맛집 찾아가고 있어요. 어제 남편의 과음으로 엄마인 제가 운전 중인데 아들이 불안해서 잠이 안 온대요. 하하하, 이래봬도 25년 무사고다 아들아. 야라고 했네요. 아들아, 25년 무사고가 쉬운 게 아니야. 이거 정말 방어운전 최대치로 하신 거야. 걱정하지 말고 푹 자렴. 아버진 주무시니? 남편분은 아내를 믿는 깊은 마음일까요? 아니면 과음 때문일까요? 푹 주무시고 계시겠죠. 안전운전해서 잘 다녀오세요. 7시 31분 지나고 있습니다. 잉거마리 Will You Still Love Me Tomorrow 5802님과 함께 드릴게요.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아침 우리 기분에 딱 맞는 음악을 꺼내서 같이 코디해 볼까요? 아침을 기분 좋게 스타일링하는 시간, 주디와 음악 코디. 오늘 제가 고른 노래는 이명웅의 사랑은 늘 도망가입니다. 이 노래 뒤에 어떤 노래가 어울릴지 주디스의 센스 있는 선곡 이유와 함께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샵 9390, 우물정 939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이용료 드는 문자로 주시거나 레인보우 이용하셔도 됩니다.

주디와 음악 코디, 이명웅 사랑은 늘 도망가 주디의 코디송이었고요. 애네 꿈님이 이명웅 티켓은 늘 도망가요. 어제 콘서트 피켓팅이 펼쳐졌다고. 빈찬 준맘님 성공하셨대요. 우와, 티켓팅 성공해서 이거 축하곡 같아요 하셨네요. 얼마나 좋으실까요? 이어진 곡은 웅이님이 사랑아 어딜가 도망가지마, 브라운 아이즈의 가지마 가지마 추천해 주셨고요. 섬집 아이님도 신청하셔서 두 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관절 연골이 걱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3: 건물 리모델링 공사만이 아닌 건물 품격을 재창출하는 경동하우징의 리노베이션.
4: 10년 AS, 44년 노하우, 리모델링 전문 경동하우징.
0: 신축도
1: 리모델링도
2: 경동하우징.
5: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6: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5: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6: 경리나라.
3: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7: 현장에서 수십 년 일한 뒤 폐암 진단을 받으셨나요? 건설 현장이나 공장에서 유해 작업을 하셨다면 폐암도 직업병 산재 보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일용직도 유가족도 가능합니다. 노무법인 폐가 직접 도와드리겠습니다. 폐암 산재 보상 전문
8: 노무법인 폐
7: 1544-7575.
9: 현지 시간을 알려드립니다. 참 좋은 여행과 함께라면 지금은 지구 어디선가? 느긋한 브런치를 즐길 시간, 해변에 몸을 맡길 시간, 별빛에 물들 시간. 지금이 바로 여행하기 좋은 시간.
10: AI가 다 해줘.

0: AI로 쉽고 편한 요즘 ERP.
1: 자기, 그 김치 알아? 김치 품평의 두 부문 대상 받은 김치. 허, 무슨 김치인데? 참매실 새벽간 김치, 2023년 배추김치, 2025년 무김치. 김치 품평의 최초 두 부문 대상. 대상 답네.
2: 새벽밤 김치,
1: 새벽밤 제조, 새벽 판매.
3: 하이, 하이, 하이퍼스.
4: 중역실 가구, 인테리어 가구로 사랑받아온 하이퍼스. 가정용 식탁 전문 브랜드 세라하임.

0: 가족이 함께하는 곳, 그 자리에 장인 가구.
1: 이재명 정부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국정과제로 채택하였습니다. 국가 경찰의 권한은 나누고 매년 꾸준히 자치경찰 지자체 예산은 증가하여 지역 맞춤형 치안을 지켜갑니다. 대한민국 자치경찰제, 생각보다 가까이 있습니다.
2: 소화는 느낌이 아니다. 분해다. 그래서 다제스.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소화 성분도, 위 상부, 위 하부, 소장, 소화 위치도 3단 분해로 소화를 빠르게. 3단 분해 소화제 다제스 캡슐 한림제약.
3: 불금이라 설렘 설렘송 투표창 열려 있습니다. 레인보우에서 지금 투표하실 수 있고요. 엘튼 존 두아리파의 콜드하트 올초님 2733님과 들으면서 그대여 있는 아침 2부로 갑니다.

0: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1: 집에서 홈픽해.
2: 홈픽.
0: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1: 지금 홈픽해.
2: 홈픽.
1: 방문 택배도 퀵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0: 당신의 아파트는 어느 곳을 향하고 있나요? 휴먼빌은 생각합니다. 살수록 더 나은 삶이 당신 곁에 머물 수 있도록. 그래서 휴먼빌은 오늘도 사람을 향한 집을 짓습니다. 사람과 함께 사는 아파트 휴먼빌 일신건영.
1: 뉴바옴이 떴습니다. 혈당 건강에
2: 뉴바옴,
1: 운동할 때도
2: 뉴바옴,
1: 장 건강에도
2: 뉴바옴. 혈당도 활력도 장 건강도 종합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뉴트리바이옴 뉴바옴. 검색창에 뉴바옴.

0: 25개 기관이 함께합니다.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0: 제철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1: 세계 최초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 마이바흐 오너만을 위한 프라이빗 공간과 마이바흐 전 라인업을 한자리에서 만나는 특별한 브랜드 경험. 마이바흐 브랜드 센터 서울에서 품격 있는 여정을 만나보세요. 문의 02519-5600.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파트너 HS 효성 더 클래스.
2: 야, 나 요즘 머리 빠지는데 억함?
3: 리얼? 너 머리도 가렵다 하지 않음?
2: 이응이응, 개기름 완전 폭발.
3: 그럼 몽젤 바리스칼프 한번 써봐. 모발 탈락수 71.5% 감소에 두피가려움 76% 감소, 피치도 93% 줄어든다.
2: 헐, 몽젤 바리스칼프 샴푸? 완전 대박이네.
4: 잘 만들었다, 몽젤.
1: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4: 당신을 지키는 EHL 바이오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8시 그대 아침 뉴스 콕. 간밤 미국 증시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SK하이닉스 ADR은 13.69%, 샌디스크는 12.63% 급락하는 등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의 낙폭이 컸습니다. 8월부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매매를 위한 기본 예탁금이 현금 3천만 원으로 상향됩니다. 현재는 한 주씩 사고 팔 수 있지만 오는 11월부터는 20주 단위로만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정부가 14살 미만의 SNS 계정 가입을 제한하고 14살에서 19살은 추천 알고리즘 등 중독을 유발하는 장치를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행정부가 유학생들의 체류 기간을 앞으로 최대 4년으로 제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당장 한국인 유학생과 가족 1만 3천여 명의 혼란이 우려됩니다. 한국 시간으로 오는 20일 새벽 4시 2026 북중미 월드컵 결승전 대진이 아르헨티나와 스페인으로 확정됐습니다. 이번 결승전에서는 사상 최초로 대규모 하프타임 쇼가 펼쳐지며 BTS와 마돈나, 샤키라 등 세계적인 아티스트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올해 상반기 일본을 방문한 한국인이 지난해보다 18.6% 늘며 국적별 1위에 올랐습니다. 중국인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56.4% 급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강에 든 장마가 다시 시작하면서 제헌절 연휴 내내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주말에는 특히 중부지방에서 강한 비가 쏟아질 전망입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서울이 32도, 강릉 29도, 포항과 광주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0: S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연애는 아침 금요일 2부 위켄드 아리아나 그란데의 Save Your Tears 첫 곡으로 2792님과 함께 들었습니다. 4973님 가평 가는데 너무 막힙니다. 지금 8시 6분인데 벌써 많이들 나와서 어딘가 가고 계세요. 황진수님도 금토일 가족여행 가는데 그냥 오늘은 막히는 날이구나 생각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정답입니다. 이게 바로 정답이에요. 오늘은 빨리 갈 수 없는 날입니다. 모두가 다 같이 어디 가고 싶은 날이잖아요. 제헌절 공휴일이자 또 사흘 연휴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안전히 조심히 다들 잘 다녀오시고요. 운전 중이 아니시라면 불금이라 설렘 투표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레인보우 앱에서 오늘의 설렘송 투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세 곡의 노래 중에 가장 설레는 곡은 뭔지 주디스의 마음이 가는 노래를 골라서 투표해 주시면 되고요. 투표하시고 이유를 레인보우 게시판이나 문자로 남겨주세요. 10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1: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2: 숭실사이버대에서 숭실력자 나의 꿈을 숭실력 발휘 쏴

0: 서울 사이버대 지금 수시모 집중. 서울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서울
2: 사이버대학교. 안녕하십니까. KGI 한국판촉물제조협회장 황선수입니다. 새로운 판로가 필요한 중소기업이라면 판촉물 시장에 주목해 보십시오. 중소기업의 새로운 성장 기여와 판로 개척을 위해

0: 협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성공적인 판촉물 시장에 진입. 지금 한국 판촉물 제조협회를 찾아보세요.
1: 시원하게, 상쾌하게, 인생 칫솔 왕타.
2: 타왕타 왕타 시원해. 타왕타 왕타 상쾌해.
1: 왕타 칫솔. 한 번 써보면 평생 쓰게 되는 가죽 칫솔.
2: 왕타 칫솔.
1: 30여 개국에 수출하는 자랑스러운 왕타 칫솔.
3: 시원해.
4: 무슨 찰옥수수가 이렇게 달아?
3: 영월이래요.
4: 알이 꽉 찬 게 쫀득쫀득해.
3: 영월이래요.
4: 껍질이 얇아서 부드럽게 씹혀.
3: 영월이래요. 올여름 찰옥수수는요, 영월 찰옥수수래요.
4: 주문 전화 033-374-8989, 033-374-8989. 영월 찰옥수수 사업단.
5: 동결건조기는 설계부터 달라야 합니다. 동결건조기는 건조 효율을 극대화해야 합니다. 해외에서도 호평받고 있는 일신바이오의 동결건조기는 믿음입니다. 당신의 성공적인 비즈니스를 원하신다면 동결건조기는 일신바이오.com

불금이라 설렘. 불금이라 설렘.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쥐호박님입니다. 들킬까봐 가슴 졸이던 그때로 다른 느낌으로 가슴 두근거리게 만들었던 설렘곡들 신청합니다. 제가 고른 설렘송 첫 번째는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입니다. 중학생 시절 당시 로빈 후드를 보고 빠져들었던 케빈 코스트너의 영화를 극장에서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나이를 속이고 들어가서 보디가드를 봤답니다. 화면 가득 휘트니 휴스턴이 흰색 옷을 나풀거리며 부르던 Run to You. 이 노래를 들으면 영화에만 오롯이 빠질 수 없었던 그때 그 두근거림이 지금도 생각납니다. 두 번째 설렘송은 패트릭 스웨이지의 She's Like the Wind. 비디오 가게에서 한 176번은 빌려본 듯한 더티 댄싱의 삽입곡이에요. 비디오 가게 사장님께서 제가 빌릴 때마다 의심의 눈초리로 보시곤 해서 할 수 없이 5살 위 언니가 빌려오라고 했다고 둘러대느라 심장이 두근두근 했었죠. 패트릭 스웨이지가 직접 불렀을 뿐만 아니라 잘 부르기까지 해서 이 노래를 더 좋아하게 됐어요. 세 번째 설렘송은 보이스 투맨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고등학생 시절 언니가 갖고 있던 MP3 플레이어를 먼저 들고 꼭두새벽같이 등교하던 때 하얀 입김이 나오는 그 새벽에 보이스 투맨의 풍성한 하모니를 들으며 언니에게 잡힐세라 열심히 새벽을 가르던 두근거림이 생각납니다.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불금이라 설렘. 오늘 설렘송은 쥐호박님의 음악들이었고요.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 패트릭 스웨이지, 웬디 프레이저의 She's Like the Wind, 그리고 보이스 투맨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 세 곡 전해드렸습니다. 투표 마감했습니다. 8505님, 오랜만에 남편과 속초로 여행 가는 중이에요. 벌써부터 길이 밀리기는 해도 사랑하는 이와 라디오 함께하니 이 어찌 행복하지 않을 소냐. 설렘송은 Run to You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뽑아주셨고요. 0299님, 오늘은 휘트니 휴스턴 이모의 Run to You요. 출근하니까 달려보려고요. 이유 재밌네요. 어쨌든 어딘가로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달려가시는 분들이 런투유 뽑아주셨고요. 야구팬님, 사랑과 영혼의 주연이기도 하지만 패트릭 스웨이지는 그보다 몇 년 전 남과 북이라는 외화 드라마에서 어리 메인으로 먼저 한국에 잘 알려졌던 배우입니다. 가수로도 좋은 곡을 불렀고요. 예전 기억 되살려봅니다. 패트릭 스웨이지에 한 표 보내주셨어요. 진짜 이렇게 잘생겼는데 이렇게 노래도 잘하고 춤도 엄청 잘 춘다면서요. 캔디님, 중3 때 친구들과 야자 빼먹고 더티댄싱 보러 갔는데 나이 제한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다음날 선생님께 엄청 혼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번에 투표해 주셨고요. 희성맘님, 우리 남편이 못하는 노래 실력으로 이 노래는 진짜 열심히 부르거든요.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옵니다. 보이스투맨. 다섯째님도 그냥 마냥 설렘을 주는 곡이거든요. 3번에 투표해 주셨습니다. 자, 결과 발표합니다. 오늘의 설렘송 1위는 바로 36.8%를 차지한 휘트니 휴스턴의 Run to You였습니다. 근데 정말 박빙이었어요. 보이스투맨의 It's so hard to say goodbye to yesterday는 35.1%로 아주 간발의 차로 2위를 차지했고요. 패트릭 스웨이지, 웬디 프레이저의 She's like the wind는 28.1%로 3위 차지했습니다. 오늘 사연의 주인공이신 쥐호박님께는 순두부 외식 상품권 보내드리고요. 추첨을 통해서 10분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8시 26분 지나고 있어요. CBS 음악 FM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5565님 신청하신 애덤 램버트의 If I Had You, 켈리 클락슨의 Stronger는 2175님 신청곡이에요.

존 덴버 투데이 8411님 그 전에 들으신 곡은 빌리 조엘의 Just the way you are였어요. 그대와 여는 아침 함께하고 계세요. 8시 42분 지나고 있습니다. 바라미님 소파에 누워서 버티고 있어요. 출근 안 하는 날이 더 피곤하네요. 이상하다. 이상하죠. 미스테리예요. 왜 쉬는 날은 쉬는 날대로 피곤하고 출근하면 출근한 대로 피곤하고 도대체 컨디션 좋은 날은 언제 오나 싶죠. 일단 어제 좀 마음이 편해지셔서 늦게 주무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냥 그대로 쭉 계세요. 일 안 하시는데요 뭐. 1444님 오늘 쉬는 거 뉴스콕 듣고 알았어요. 저 혼자 출근했잖아요. 에구구. 근데 1444님만 이러신 게 아니고요. 이번 제헌절은 좀 헷갈렸어요. 왜냐하면 18년 만에 다시 공휴일이 됐고요. 2월에 결정됐거든요. 그래서 종이 달력에는 반영이 안 돼 있어요. 종이 달력에 보면 7월 17일은 그냥 평범한 평일입니다. 물론 뭐 스마트폰이나 포털 사이트에는 반영이 돼 있지만 되게 많이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 1444님 머쓱 아무렇지 않은 듯 돌아서 커피 한잔 하면서 가세요. 1444님께 커피 쿠폰 드립니다. 까칠 여사님, 남편과 한탄강 주상절리길 걸으러 아침 일찍 달려가고 있어요 하셨어요. 어디쯤 가고 계신가요? 박혜경의 안녕 보내드릴게요.

0: 암이란 가족력으로부터 불안한 시대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일 준비는 지금부터 NK세포보건 내 몸 안에 NK세포를 보관해 암과 바이러스에 대비하는 마이셀케어 이제 당신도 미리 보관하세요 세포로 세상을 바꾸다 한바이오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화장 전에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 닦고 착

0: 아이를 위한 엄마의 선택 셀로맥스 사이언스 일반 식품 광고.
1: 오늘도 슈가버블과 달콤한 하루 되세요.
2: 설거지엔 슈가버블, 빨래에도 슈가버블, 가족까지 생각하는 착한 세제 슈가버블, 슈가버블, 슈가버블, 깨끗하게 슈가버블,
1: 우리 집 착한 세제 슈가버블.

0: 일양약품. 좋은 약을 찾아 항해하는 글로벌 제약회사 일양약품.
1: 올바른 품질하면
2: 올품,
1: 올품하면
2: 올바른 품질.
1: 그럼 올바른 품질 올품하면
2: 그거야, 올품 자연이 키운 닭이지.
1: 올품 자연이 키운 닭, 올바른 품질로 사랑받겠습니다.
2: 올바른 품질 올품.
3: 당신은 클래식과 만날 운명입니다. 9시 김정원의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다릴게요.
4: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선물입니다. 아름다운 사람들의 밝고 따뜻한 이야기, 좋은 생각에서 정기 구독권, 아름다운 비주얼을 만드는 아비주에서 네일아트 상품권, 맛깔난 순두

두부와 솥밥, 오늘 점심은 건강밥상, 북창동 순두부에서 외식 상품권, 꽃수와 아로마 오일로 피부에 수분 팡팡, 닥터아스킨 아토 하이드로 크림, 바다위 테마파크 펜스타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을 드립니다. 재연절에 함께한 김윤주의 그대와 여는 아침, 레이베이의 From the Start 들으면서 마칩니다. 오늘 하루도 당신 거예요.

0: 어? 필립스가 멀티탭도 만드네?
1: 차원이 다른 멀티탭 안전한 필립스 멀티탭
0: 디자인도 예쁜데?
1: 과부하 걱정 없는 멀티탭 화재에도 안전한 멀티탭
2: 필립스라 다르다 믿을 수 있는 전기 브랜드 필립스 멀티탭
1: 필립스 멀티탭
3: 모든 인쇄 가능한
4: 서머네드피아
3: 온라인 주문 간편한
4: 서머네드피아
3: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4: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여름에는 부채 판정물 다양한 부채 역시
4: 서머네드피아
6: 신뢰는 말이 아니라 축적된 시간입니다 우리는 가능성을 연구하지 않습니다 증명합니다 세계 최초 지방 유래 줄기세포 임상 3상 진행 세계 최초 만성 신질환자 대상 유유래 줄기세포 개발 및 임상 진행 연구를 넘어 증명으로 당신을 지킵니다 EHL 바이오
7: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8: 세수하고 한 장 쓱딱 꽂혀 간편하게 한 장 쓱딱 꽂혀 화장 전에 한 장 쓱딱 꽂혀 하루 5분 쉽게
9: 쓱딱 꽂혀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쓱딱 꽂혀
10: 메디힐 토너 패드
11: 택배 보내러 갈 시간이 없네
9: 집에서 홈픽해
10: 홈픽
11: 어, 이 서류 당장 퀵으로 보내야 하는데
9: 지금 홈픽해
10: 홈픽
9: 방문 택배도 캑도 모두 홈픽에서 택배 받는 것보다 더 쉬운 택배 보내기 물건 보낼 때
10: 홈픽
9: 홈픽
12: 국내 최초 특허받은 기울어진 롤펜 바이탈 프렌트 모델 배우 이준혁입니다 기름튀고 냄새나는 삼겹살 아직도 직접 구우세요? 이제 롤펜으로 돌리세요 기름과 냄새는 막아주고 자동으로 뒤집고 저어주니까 세상에 없던 요리의 편리함 바이탈 프렌트 롤펜
13: 그때도 지금도 PN 풍년 세월이 흐르고 주방의 모습이 바뀌어도 그 중심엔 늘 풍년이 있었습니다 70년간 변함없이 풍요로움의 경험을 당신의 일상에 PN 풍년 검색창에 풍년 압력밥솥을 검색하세요
14: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15: 휴레

0: 이적이 들리는 랄랄라 라디오 광고.
1: 지금 내가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건 너의 이야기와 레인보우에서 흐르는 음악. 또 하나는 바로 레인보우 광고.
2: 높은 청취율의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레인보우에 광고를 전해보세요.
1: 검색창에 레인보우 광고. 레인보우. 이야기와 음악이 있는 방송. 청취율이 높은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기억을 떠올리게 하고 재촉하며 다음 행동을 이끌어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프롬프트죠. 여기서 온 말이 프롬프터인데요.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다음 명령을 받아들일 준비가 됐음을 사용자에게 알려주는 걸 뜻하고요. 연극 무대에선 관객이 볼 수 없는 곳에서 배우에게 대사나 동작을 일러주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배우가 대사나 동작을 잊었을 때 가르쳐줘야 해서 연극 연습에도 참여하는데요. 배우의 개인적인 버릇과 움직임도 확인하고요. 객석의 관객에겐 들리지 않고 배우에게만 들릴 수 있도록 말하는 훈련도 한다고 하죠. 방송에서도 프롬프터가 있어요. 출연자의 대사를 적은 판을 손으로 들거나 아니면 화면에 띄우는 비디오 프롬프터가 있죠. 공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AI 분야에서는 인공지능에게 효과적인 지시문을 만드는 사람을 뜻하는데요. 내 인생에도 프롬프터가 있으면 어떨까 생각해보다가 알게 됩니다. 나를 아끼는 사람들이 이미 그런 존재니까요. 또 내 안에도 있죠.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 이렇게 나에게 힘을 주는 존재. 바로 나 자신입니다.